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7: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0: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모기나 날벌레 좋다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거 이제 은근히 신경 많이 쓰이는 계절이잖아요.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은 진짜 잠시 반대의 계절에 가서 살고 싶다고는 막 하는데, 어느 계절도 뭐 하나 걸리는 것 없이 완벽하게 마음에 다 들 순 없을 겁니다. 잠시 잊고 살 뿐 그 계절마다 신경 써야 하는, 그리고 불편했던 그런 잔잔한 일상의 과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편하고 두려운 쪽보다는 이 계절만이 주는 선물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래야 힘을 내죠. 여름 싫다 어떻다 해도 여름이라,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만 누리는 게 있고, 뭐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봄 가을은 대체적으로 무난무난한 건 극한의 더위나 추위가 없기 때문에, 예. 꽃 피고 또 낙엽 치고 어떤 이런 자연의 뭐랄까 좀 사람의 마음을 힐링해주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려주는 것들이 봄 가을에 많은 것 같고요. 여름 겨울은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그냥 바쁘게만 흘러가는 느낌, 쫓기듯이 흘러가는 느낌도 들고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내가 여름을 더 좋아하나 뭐 겨울을 더 좋아하나 이런 거. 결론은 그때그때 다른 거지 이거다 싶은 건 정확하게 콕 찍어서 한쪽만을 말할 수는 없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수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라 노래들, 월수금 참여 코너 함께합니다. 언제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날과 현재를 뭔가 이어주는 어떤 이야기, 노래에 얽힌 이야기 모두 모두 좋습니다. 추억 사연 기다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규석의 너에게 나는, 김혜림의 메모리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사람들은 입에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지만 실제로 그런 이유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개 그냥 하는 소리라는 뜻이다. 아이고처럼. 하지만 할머니가 외로워서 딱 죽겠다고 했을 때는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1931년생. 30년 동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인 나와 살다가 2년 전에 한 동네 사는 두 딸, 그러니까 나에게는 고모들이 집 근처에 방 하나를 얻어줘 혼자 살기 시작했다. 등떠민 것은 나였다. 내가 결혼하고 나면 집에는 환갑을 넘긴 엄마 아빠와 구순을 넘긴 할머니, 이렇게 세 사람이 남겨질 터였다. 아들 며느리랑 30년 살았으면 같이 오래 살았지 뭐. 딸들이 집 근처로 이사오라고 방도 얻어주니 할머니는 자식복도 많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갈 테니까 할머니 혼자 독신 여성으로 살아봐. 할머니를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엄마 아빠를 위한 말이기도 했다. 할머니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한다. 살만요? 기분 좋은 날에는 독립하니 세상 편하고 좋다고 했다가 어쩐지 외롭고 슬픈 날에는 뜬금없이 고려장을 아니냐고 물어본다. 나이를 먹으면서 외로워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해주겠다며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편지는 오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는 매일 쓴 편지지를 봉투가 미어터지게 넣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란색 노트를 매일 한 장씩 세로로 길게 반 접어 착착 개어둔 편지. 할머니는 매일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를 살리고 있었다.

루시드 폴의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임봉근 임다운의 오늘 내일 하는 사이였습니다. 아, 이 지은이 임봉근은 등장하는 할머니입니다. 31년생 할머니고요. 손녀 1991년생인 임다운이 함께 쓴 산문집이에요. 할머니랑 손녀가 같은 성씨를 쓰는 사연이 이 책의 출발이자 뿌리가 되는데요. 글은 아주 특별하고 입체적인 할머니로서 풍성한 잎사귀를 이루고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로서 꽃망울을 틔우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할머니, 사실 그렇게 마냥 헌신적인 할머니는 아닙니다. 좋은 걸 챙기고 싫은 걸 티내며 길동무에 안부를 묻고 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매력적인 노년인데, 손녀 임다운은 그런 할머니와 편지를 주고받기로 해요. 또 할머니는 편지를 보내는 대신에 차곡차곡 그걸 써서 다 모아놓고 손녀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우체통이 있어서 산책도 하실 겸 저기 가서 붙이시라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또 할머니에게는 꽤 거리가 있었나 봐요. 붙이지는 않고 가득가득 모아놓고 기다리셨대요. 이 책은 그 두툼한 편지에 답하는 얇은 연서 같은 거라고 하네요. 할머니의 사랑은 언제 어떤 모양이든 무조건 두터울 테니까 이제 그 사랑을 독자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다들 아주 똑같은 모양은 아니어도 이런 상황, 관계, 또 사랑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갑자기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주실 것 같아서 그걸 모아서 제 이야기도 2부에 문자로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1부 끝곡은 이은아의 봄비로 골랐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유한 것이지만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대해장강을 이룸과 같이 마음이 극히 미한 것이지만은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 하고 같이 놀던 소녀 하나 있었지.

2부 첫 곡으로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갈매기님, 110에 쓰시는 분 일찍 오셨고요. 윤경님도 오늘은 진짜 일찍 오셨네요. 아, 여름과 겨울 중에 고르라고 하면 진짜 물음표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얼핏 생각하면 나는 뭐 이 계절 좋아해 뭐 이런 거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좋아해 그러면 괜히 그게 뭐라고 여름으로 한번 갔다가 겨울로 한번 갔다가 그렇게 될걸요.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리던 비는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복수님 계신 곳은 아직 비가 좀 내리나 보네요. 황금박쥐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또 비는 끝난 듯하다고 이제는 일교차가 좀 없어진 것 같다고. 일교차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렇죠. 점점 아침도 덥고 점심도 덥고 그렇게 가거나 또 겨울로 치면 아침도 춥고 겨울도 낮도 춥고 뭐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그리고 1785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어른들은 혼자 계시면 뭘 그리 많이 쓰더라고요. 아, 저 이거 너무 공감이 가네요. 맞아요. 저도 아까 그 짧은 글 긴 여운 전해드리면서 저희 할머니가 생각났는데 딱 비슷하셨어요.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뭘 그렇게 가득가득 적어놓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수첩인가 뭐 노트인가 해서 열어보면 아 연락처가 막 적혀 있으니까 아 수첩이구나 그랬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하면 똑같이 또 적혀 있고 또 적혀 있고 그러다가 막 소영을 한 몇 페이지를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 뒤에는 또 동생 이름, 오빠 이름, 가족들 이름을 그렇게 막 몇 장씩 옛날 그 깜지 비슷하게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는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아 뭐 잠 안 올 때 뭐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글을 전해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서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전에 엄마 살아계실 때 뭘 그렇게 밤마다 많이 적으셨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주위에 몇 명에게도 들은 얘기인데 다들 비슷했어요. 그냥 뭐 엄마 수첩인가 보다 아버지 수첩인가 보다 했는데 열어봤더니 반복해서 뭘 똑같은 걸 적어놓고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뭔가 점점 그 당신들이 자꾸 뭔가 약해지고 희미해진다 싶을 때 자꾸 뭔가를 상기시키고 싶고 기억하고 싶으니까 더 적게 되고 여러 가지 것도 있을 거고요. 식구들 생각이 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 안부가 궁금하고 그럴 때마다 또 쓰기도 할 것이고 잠이 안 와서 쓰실 때도 있을 것이고 긴긴 겨울밤에 TV도 지겹고 그래서 수첩을 펴들고 뭐 공책을 펴들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리고 신림동 유리님 어서 오십시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하셨고요. 김선숙님 반갑습니다. 비오는 아침이라 멍하니 누워있어요. 저는 아침부터 나가야 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필요할 때 비가 내린 아, 비 때문에 못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신청하신 노래를 곧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짐 크로치의 Time in a Bottle 그리고 우리 김선숙님이 원하신 노래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두 곡 전해드려요.

짐 크로치의 Time in a Bottle 그리고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 전해드렸습니다. 자, 독수리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꾸리님, 노추 들으면서 아점으로 집에서 청국장 끓여 먹을 거예요 하셨는데, 오늘 브런치가 청국장이 됐네요. 맛있겠고 맛도 있겠고 날씨하고도 잘 어울리고, 갑자기 예전에 그 뭐 알고 갔던 집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그 청국장 맛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무슨 대로변에 있거나 그런 데도 아니었고,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식사 때도 아니고, 그래서 좀 한적한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깜짝 놀랄 맛에 그런 청국장을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유, 갑자기 또 고이네요. 6617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딸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여름이 설레는 계절이래요. 저는 여름 겨울 너무 싫어요 라고. 딸은 여름을 좋아하는군요. 여름에 우리 따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나 봅니다. 자, 권용섭님이 신청하신 노래를 한 곡 준비할까요? 무세다데스의 LS2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부는 도광택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너드 스키너드의 심플맨 듣고 싶다고 하셨죠. 전해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남이 인디언 인형처럼.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6248 쓰시는 분은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친구들, 중마고들이 친구네 골방에서 수다 떨며 놀았던 기억이 나요. 아, 그때는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 교집합이 많은 사이일수록 함께 경험한 시대, 뭐 시절 이야기, 사소한 어떤 에피소드까지 얘기만 꺼내도 그냥 이미 깨르르 깨르르 아닙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죠. 그리고 5558 쓰시는 분은 어제는 서울에 사는 둘째 딸, 항상 바쁜 딸 모처럼 내려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이것저것 한짐 챙겨들고 올라갔습니다. 자식은 결혼했지만 모든 걸 챙겨주고 싶은 부모 마음. 그 옛날 우리 부모님 요즘 깊이 깊이 생각이 난다고 하셨네요. 그쵸? 그 따님도 조금 더 이제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시고 하셨던 그리고 많이 받아갔던 또 그때를 생각하며 부모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런 걸 또 짐작하겠죠. 그리고 7198 쓰시는 분 경민님 또 경원님도 와 계시고요. 현경님 반갑습니다. 파랑구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3163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갈게요. 김현식의 추억 만들기.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5976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두 딸을 키웁니다. 집은 경기도지만 강남까지 차로 금방이라 많은 일을 서울에서 보는 편이에요. 예전에 직장도 거기였고요. 최근 들어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학원 특강이나 다른 볼일은 거의 저랑 같이 다녔는데요. 큰애가 대학생이 되고 작은애도 고2가 되니까 언제부턴가 슬슬 둘이 많이 움직여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굳이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도 덜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들과 여러 번 의견 충돌이 생기고 싸움 아닌 싸움도 하게 됐어요. 다름 아니라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대부분 너무나 사람이 몰리는 곳이라는 거죠. 어차피 애들이 바람 쐬러 가고 싶은, 그러니까 놀러 나가는 곳이 어디 조용한 산천은 아니겠죠. 얼마 전엔 성수동에 갔다 왔다는데 저는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전 직장의 어린 직원들이 거기 얘기하는 것도 듣고 사진도 본 적은 있지만 그때 속으로 든 생각은 아우 이런 데는 이제 가라고 해도 못 가겠다 였어요. 그런데 애들은 한창 그런 곳을 선호할 나이인 거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유행의 최첨단이 모여있는 곳 아이들은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며칠 전에 딸내미 둘이서 거길 종일 놀다 왔다는 거예요. 용돈도 꽤 많이 쓰고 왔길래 뭐라고 했더니 작은 녀석은 모아둔 용돈이라고 억울해하고 큰 녀석은 아르바이트로 번다며 또 억울해하고 결론은 애들 마음 이해 못하는 9세대 엄마로 끝났습니다. 사실 둘이서 뭐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둘이서 그렇게 멀리까지 다녀온다는 게 걱정되는 거였죠. 부모의 시선입니다. 저도 옛날엔 집에만 있는 성격이 못 돼서 쉬는 날이면 고향인 춘천 시내를 무슨 순찰대처럼 돌아다녔어요. 예쁜 거 있으면 사고 싶고 구경하고 싶고 그 마음 모르진 않는데요. 그래서 그 옛날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집에 붙어있질 않았던 거겠지만 결론은 부모가 돼 보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어디 사람 많은 건 딱 질색이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는 그냥 조용한 데 가서 며칠 푹 쉬는 게 늘 제일 좋은 쉼입니다. 바라는 휴가고요. 누추 가족들은 공감하시죠? 그런 쉼이 있는 여행을 떠올리며 듣고 싶어지는 곡 급 선곡해봅니다. 최성원 제주도의 푸른밤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쁘다 아름답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이었습니다. 오늘은 5976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들 많으시죠? 나는 옛날에 막 그렇게 했는데도 자식이 그러면 뭔가 좀 덜 그러니까 믿음이 좀 덜 가고 할 수 있을까 싶고 똑같은 건데도 너무나 뭔가 야생에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그리고 특히나 사연처럼 이제 우리 딸들이다 보니까 더 둘이서 그렇게 다니는 게 그 또래 때 물 거리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뭐 주말 되면 친구들 만나러 어디 가고 그런 정도는 했잖아요. 했는데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 좀 단속하게 되는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딸들하고 제 주위에도 아들하고도 거의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뭐 단속이 아니라 둘이 왜 또래가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모자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저는 막 되게 웃겨서 웃었는데 둘은 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막 그렇게 할수록 더 약간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약간 이모 같은 마음으로 아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1절만 하면은 자기는 듣겠대요. 근데 2절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뭐 잘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2절로 넘어간 것부터가 그게 불편해서 안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유 그냥 사춘기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요즘 우리 노초 가족분들이 주시는 많은 사연을 보면 그러게요. 그때 나는 했어도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이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걱정이 더 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 싶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계속 교차하는 거겠죠. 우리 지은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그래요. 그냥 뭔가 좀 단계적인 단속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너무 막 단속하고 규제하고 그러면 왜 눈앞에선 안 하고 안 보이는 데까지 다 알 순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무슨 상담소를 지금 열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얘기할 건 아니지만 조금 믿고 두세요. 그리고 둘이 함께 다닐 때는 또 언니도 있고 하니까 몇 시까지 뭐 이런 건 정해놔야겠죠.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뱅크 이젠 널 인정하려 해 3부 끝곡이에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니퍼 로페스의 Let's Get Loud 2부, 4부입니다. 4부 첫 곡이었어요. 부산 갈매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제리님은 저는 가을 좋아해요. 습도가 낮아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뱅크 노래도 좋아하고요 하셨는데 뱅크 열매도 좋아해요? 정말요? 뱅크 열매는 참 그래도 요즘엔 그 뭐랄까 약간 처리하는 그런 게 예전보다 되게 좀 뭔가 시스템화가 된 느낌?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 막 길에 엄청 많아서 지나갈 때마다 힘들고 이런 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모든 곳이 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7306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회원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회원님은 그래요. 딸들 엄마들은 어쩔 수 없는 걱정이 있는데 다 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생각보다 우리도 그 나이 다 지나봐서 알지만 자기 어떤 뭐 인생을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고 해도 진짜 막 어린 애들이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생 정도면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김진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2106 쓰시는 분도 감사합니다. 선곡 굿!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7549 쓰시는 분 지난주에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휴식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아 그러시군요. 좋은 방송 듣고 있습니다. 방송 좋아요. 선곡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공부에 방해는 안 되겠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해서 하는 공부인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독수리님 신청곡 이문세 빗속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 3973 쓰시는 분의 신청곡 조성모의 투에븐까지 두 곡입니다.

조성모의 트랩은, 먼저 들으신 노래는 이문세의 빗속에서, 신청곡으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7286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은선님이 어렸을 때 비 올 때마다 예쁜 신발 신고 나가면, 예쁜 신발 신고 나가면은 비가 오고, 비가 와서 예쁜 신발이 망가지고, 그래서 혼나고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어른은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떠오른다.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한데요? 예쁜 거 신고 나갔는데 그런 날 비가 오고, 요즘 같으면 어른이고 그러면 오늘 비가 안 오나 보고 신고 나갔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아이들이야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혼까지 나면 이건 나 그냥 놔둬도 내 마음 너무 속상한데 신발 그렇게 버려왔다고 어른들한테 혼나면 아유 그 마음은 어린 마음에도 너무 속상했겠네요. 그래서 혹시 고른 노래인가요? 신청하신 노래 지금 준비합니다. 박혜경 빨간 운동화.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였습니다. 102 쓰시는 분이 어린 시절의 마음을 제가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셨는데 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의 그런 것들. 근데 커보면 근데 신발 이렇게 막 그 되게 지저분해져서 오면은 보통 어른들이 아이고 잘했네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그랬어?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나도 아끼던 신발인데 나도 비가 올 줄 몰랐는데 억울한 마음과 별개에 우리 노초가족분들은 어렸을 때 혼났던 기억들을 가끔 떠올리시면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속상하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순간에는 그 어릴 때 그 마음으로 다시 회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노초가족분들은 할 것도 없네요. 저도 그런 거 보면 그 순간에는 동심으로 그때를 기억하나 봅니다. 그리고 은경님도 오늘 비가 오니까 괜히 센티해지려고 했는데 점심 메뉴 옆에서 고르는데 한참 사다리 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어떤 거로 사다리를 타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사다리에 잘 걸려가지고 그리고 저는 사다리 그 어떻게 타는지 몰라서 옆에서 해주면은 이렇게 하나보다였거든요. 어느 날 의혹을 가진 거예요. 과연 지금 쟤들이 한 게 맞는 건가? 나를 이제 놀리려고 장난치려고 지금 나를 일부러 정해놓고 삐삐삐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음악을 듣다 보니 벌써 오늘 끝곡이네요. 오늘은 이 노래로 마무리를 할까요? 권인아, 강인원, 김현식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근래의 인심을 보면 공부 없이 도통을 꿈꾸는 무리와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 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와 사술로 대도를 조롱하는 무리,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가득해 각기 제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듯 야단을 치고 다닌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낯도깨비라고 말씀하셨고요. 시대가 더욱 밝아짐에 따라 이러한 무리는 발 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인도정의의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니 이러한 세상을 대명천지라고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전망품 9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를 위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공부 없이, 노력 없이, 준비 없이 사슬과 모략을 부리면서도 당당한 몇몇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죠.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마음이 세상 곳곳에, 또 우리 모두에게 깃들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픽키어드 준비되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코너죠. 귀로 듣는 월간 원광,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만나볼게요. SM타운 빛,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성불재종입니다. 성불재종은 진리를 깨쳐 부처를 이루고 자비 방편을 베풀어 일체 중생을 고해에서 구제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불교 모든 교도들이 공통적으로 목적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원불교에서는 사막수행으로 삼대력을 얻어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본공인이 되어 세상을 구제하고 일체의 생명을 교화하는 성불재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산중사님께서는요, 우리는 성불재중을 목적하고 이 도량에 모여 산다고 하시면서 성불하고자 함이 주심이요, 재중하고자 함이 주심이라 우리가 만일 그 주심을 놓고 객심에 사로잡혀서 주객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전도는 어찌 되겠냐고 말씀하셨고요. 그대들은 항상 그 주심을 철석같이 견고히 하고 때에 따라 객심을 잘 이용할지언정 객심으로 하여금 도리어 주심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해야 그 근본이 확립된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성불재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127장 원하옵니다. 심원송.

어느 날 500마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든 원숭이들이 부처님께 꽃을 바치려고 했지만 꽃이 턱없이 모자랐다. 모두 모여 해결책을 의논했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밝은 밤, 한 원숭이가 하늘에 뜬 달을 석가모니께 바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자 모두 기뻐하며 동의했다. 하지만 하늘의 달을 딸 방법이 없었다. 달을 딸 방법을 궁리하던 중 한 원숭이가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고 우두머리 원숭이에게 호수에 있는 달을 건져 석가모니께 바치자고 말했다.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호수의 달을 건지기 위해 500마리의 원숭이는 손에 손을 잡고 차례로 호수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달은 건지지도 못하고 모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들 원숭이가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여 500나안이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500원숭이의 설화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안겨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달을 바치고자 했던 원숭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아름다웠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진짜 달로 착각하고 손에 손을 잡고 뛰어든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결국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정작 그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한다.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손가락과 달을 혼동하며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쭙다.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일원상 자체에 그러한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저 원상은 참 일원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일원상으로 인해 참 일원을 발견해야 할 것이며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원만한 마음을 실행해야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될 수 있다고 밝혀주셨다. 마음이 바로 부처요. 나는 일원상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본래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기에 이 마음에는 번뇌도 없고 분별 주착도 없는 뚜렷하고 고유함만이 가득할 뿐이다. 이 부처의 마음을 확인하고 공부해야 대하는 모든 법문 구절구절이 살아서 움직이고 삶의 무한 행복과 충만함을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동정수 교무님의 글 참 달과 그림자 달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과 봄바람에 달이 뜨면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귀로 듣는 월간 원광 만나봅니다. 신지윤 구름 타고 멀리 나라.

한 달에 한 번 우리를 찾아오는 반가운 만남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세상을 꿈꾸는 원불교의 종합 월간지 월간 원광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죠. 귀로 듣는 월간 원광 622번째 만남 시작합니다. 추원 보본의 달 6월의 시작을 맞으면서 이번 호 월간 원광은 여러 산봉우리들이 자아내는 짙고 옅은 초록을 담아 싱그럽고 숭고한 느낌을 표지에 담았는데요. 먼저 원샵 코너에 담긴 소식 역시 그런 느낌을 닮았습니다. 이번 호 원샵 코너엔 우리선 문화원의 제15회 선차로드 축제 소식이 실렸는데요. 지난 2일 영산성지 대각터에서 차, 국악, 명상으로 이어진 수행의 시간 제15회 선차로드 축제가 있었습니다. 원기 111년 대각기구절을 기념해 우리선 문화원이 진행한 축제였는데요. 천단 지전식 함다토성 활선다도와 국악 공연 등 차와 수행, 예술이 어우러지는 자리였습니다. 선차로드는 차와 수행, 문화예술을 함께 잇는 국제교류 행사로 2011년에 시작됐는데요. 국내에서 원불교와 함께한 선차로드는 이번이 처음으로 월간 차의 세계 최석환 대표가 다산 김군수 종사의 함다토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원불교의 수행과 차 문화를 선차로드의 흐름 안에 담아냈습니다. 원불교 차밭인 완도 청해진다원의 헌다와 국악, 명상과 독경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참가자들에겐 단순한 공연을 넘어 수행의 경험을 안겨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와 현장 스케치 이번 호 원샵 코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번 호 화제 코너인데요. 이번 호엔 외국인 원화 가족 원광 민속 한마당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주 대정 원광 어린이집에서 이런데도 잔치를 연 건데요. 제주 영어 교육 도시가 개발되면서 현재 네 곳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인 만큼 외국인 학교 교직원 자녀들이 대정 원광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안에 유치원이 있지만 교직원들은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를 익히게 하고 싶어 원광에 입학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원광 민속 한마당을 즐겼습니다. 말뚝이 떡 먹이기, 고리 던지기, 널뛰기, 윷놀이, 북청사자 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대정 원광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를 초대해 분기별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회와 테마체험, 물놀이 캠프, 가을 소풍, 김장하기 등을 통해 외국인 교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대정 원광 어린이집의 민속 한마당 소식 이번 호 화제 코너에서 그 즐거웠던 현장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이달의 기획 코너로 가볼까요? 이번 호 기획 코너엔 AI 시대 인간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원불교 기록관리소 고대진 교무, 삼동 법률사무소 오민훈 변호사, 평화방송 김혜영 기자의 시선이 담겼습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다움까지 대신할 수 없다는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에 따른 새로운 질문들도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AI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AI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번 호 이달의 기획은 이 질문들을 세 가지 시선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원불교 기록관리소 고대진 교무님은요. AI와 창작, 인간의 책임을 묻다를 통해 AI의 결과물,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존 창작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AI 활용이
창작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신앙적,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책임 있는 창작 태도를 함께 생각해보자고 제시합니다. 또 오민웅 변호사는 AI 시대 인간성과 도덕성을 성찰하다라는 주제로 AI 시대가 인간의 주체성과 사고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 인간의 도덕성 자체가 약화될 우려, 인간사회의 불평등과 편향을 확대할 가능성까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요. AI 윤리 확립의 중요성과 생명체의 공존과 공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화방송 김혜영 기자는 AI 윤리, 인간 중심의 기준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AI 윤리를 만드는 다섯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자고 전하는데요. 물질이 기벽되는 시대, 그래서 정신의 기벽이 함께 요구되는 시대. 이번 기획을 통해 AI 시대 인간다움의 의미를 함께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번 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너, 즐거운 교당 행복한 교도인데요. 이번 호엔 원불교 완도지역 교화 60년 기념대회 소식이 실렸습니다. 지난 16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완도지역 교화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다짐하는 원불교 완도지역 교화 60년 기념대회가 출가 제가 교도들과 완도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마음 치유, 역사 치유, 몸 치유, 감성 치유라는 네 가지 테마의 문화축제로 치러졌는데요. 나상호 교정원장과 오은도 광주 전남교구장, 신호철 완도 군수를 비롯해 30명의 완도 지역 역대 원로 교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설법을 통해 완도 지역 교화 60년의 정신적 가치를 일깨우면서 세상은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의지한다면서 서로에게 격치되어주는 살아있는 활불로 거듭나길 교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완도지역 미래세대가 미래 선언문 낭독을 진행했는데요. 살아있는 깨달음의 실천, 야학과 마을 공동체로 시작한 완도교화의 첫 마음을 잇는 연대, 완도를 인성과 영성의 치유성지로 발전, 이런주의 개벽 공동체로 모든 생명이 상생하고 미소짓는 빙그레 섬 완도 구현까지 4대 서원을 힘차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기념대회가 특별했던 건 선진들의 서원을 복원했다는 점이었는데요. 1년 동안 기념대회를 준비해온 불목교당 남근옥 교무는 완도지역 역대 원로님들과 교도님들이 보내준 성원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 전하며 오늘 모인 에너지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강력한 응집력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현장의 이야기 이번 호 즐거운 교당 행복한 교도 코너에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월간 원광 어떠셨어요? 이번 호 편집 후기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집실 창밖의 초록도 한층 짙어졌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을 향해 달려갑니다. 삶도 계절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견디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마음에도 푸른빛이 번져옵니다. 푸르른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떤 기다림을 향하고 있을까요? 귀로 듣는 월간 원광 622번째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이무진 여름 인사.

0: 원불교 알림 체크.
1: 원불교 본공의 전국 훈련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본공에는 무아본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적공하며 본공을 통해 원불교 교화에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본공회원 양성을 위해 실지 수행과 신앙으로 길러내는 이번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불교 전북교구 대각기교절 기념전이 오는 30일까지 전북교구청 화동관에서 진행됩니다. 대성교당 강덕윤 작가의 작품들로 마련됐는데요. 원불교 일원상 진리의 모습을 작가의 관점에서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 전시회입니다. 원불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창작성과 마음 심기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사람과 사람 사이엔 두 종류의 거리가 있어요. 바로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죠. 몸의 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만나지 못하게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거리는 천리 만리 떨어져 있어도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마술을 부려요. 어제 오늘 봄비가 내려서일까요? 그리운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오늘인데요. 여러분에게도 문득 떠오르는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에 달려가 보면 어떨까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마음의 거리, 그 길목 어디쯤에서 나를 마중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선물처럼 마주하게 될지도요. 언제나 마음 많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할게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시작합니다. 펀치의 안부.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9: 밥알 찹쌀떡의 원조.
10: 백년화편.
9: 첨가물 없이 건강한
10: 백년화편.
9: 30년 전통
10: 백년화편.
9: 떡 선물 세트는
10: 백년화편.
9: 1588-5678.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우.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 이 두 거리가 참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다는 생각 다시금 해보게 됐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의 거리는 숫자로 된 길이나 무게 같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은 날씨나 불편한 교통편에서도 전혀 구애를 받지 않죠. 그저 보고 싶다, 생각난다 하는 내 간절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 사람에게로 닿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 저 건너편에는 누가 서 계실까요? 그 그리운 이름과 함께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

하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10cm의 너에게 닿기를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까지 두 곡 띄어 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2219 쓰시는 분이 시험 공부를 하다가 머리 식히려고 라디오를 켰어요. 펀치의 안부 노래가 흐린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선곡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자주 얘기하곤 하는데, 예, 저희가 선곡 맛집이에요. 예. 뒷번호 4502 쓰시는 분은 희원님, 비가 오니까 오랜 군대 동기가 생각이 나네요. 연락 끊긴 지가 5년도 넘었는데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바로 어제 만난 것 같아요. 잘 지내냐 친구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12시에도 얘기를 해주셨으니 한번 슬쩍 오랜만에 연락처를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혹 이 라디오가 또 연락통이 될 수도 있으니 4502 쓰시는 분께선 다시 한번 그 친구의 성함과 예, 뭐 아주 깨알 같은 정보를 알려주실 순 없지만 나 누군데 누구야 보고 싶다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또 그래서 연락이 닿으면 참 좋잖아요. 그쵸? 신복수님께선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지금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부산에 지금 비가 오고 있군요. 서울도 원래 아침에 계속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올 때는 비가 안 왔어요. 예, 비가 안 오고 그친 상태여서 근데 또 오후에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언제 와도 이상할 날씨는 아니지만 지금은 서울에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헤이의 주땜무, 서영은의 칵테일 사랑.

예추 땜무 서영원의 칵테일 사랑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 비바 소울의 Swing My Brother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똥 떨어

0: 반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MHz입니다. 뒷번호 9782 쓰시는 분이 흐린 날씨 핑계대고 점심은 얼큰한 짬뽕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다들 오늘 점심 메뉴 뭐 드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뭐 이런 날은 짬뽕 아주 뭐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삼선 짬뽕 살짝 비싸긴 하지만은 그거 먹으면 아주 그냥 몸이 뜨끈해지면서 땀도 송골송골 맺히면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짬뽕이 먹고 싶었지만은 아 어제 그 딸이 학교에서 만들어왔던 반미 아시나요? 반미? 예, 반미를 아침에 먹고 왔어요. 예,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럼요. 삼선 짬뽕보다는 딸이 만들어준 반미죠. 예, 그럼요. 조금 전까지 제가 짬뽕이 먹고 싶다 그랬던 거는 취소할게요. 홍경환님께서 어제까지 쉬고 버스 운행 중입니다. 운행 중에 희원씨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신청곡은 애프터스쿨의 샴푸 신청해 주셨어요. 경환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뒷번호 6704 쓰시는 분께선 오늘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비가 오다 말다 흐렸다 맑았다. 사춘기 아들 마음 같아서 헛웃음이 납니다. 다들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6704님의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다, 예, 이해가 갔거든요. 제가 그 사춘기 아들은 없지만은, 예, 굉장히 그 오락가락하군요. 예, 화이팅! 예, 뒷번호 5130 쓰시는 분께선 어제부터 흐리고 비가 살짝살짝 오고 마음까지 가라앉기 딱 좋은 오후예요. 하지만 이대로 날씨에 질 수는 없죠.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기운 좀 내보려고 문자를 보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날씨는 흐려도 우리 마음만큼은 햇살 가득하게 오후 시간도 다 함께 화이팅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날씨처럼 축 쳐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텐션을 끌어올려! 네, 끌어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민정의 보여줄게, 안신의 이별여행.

이민정의 보여줄게 안신의 이별여행까지 두 곡 띄워들었습니다. 뒷번호 7390 쓰시는 분이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몸이 천근 만근이네요. 그래도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비타민 충전하고 다시 힘내서 일하러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날에는 확실히 몸이 먼저 반응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겐 수요일이기 때문에 목금 남아있습니다.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정하은님께선 대학교 휴학을 하고 혼자 자취방에 있으니 날씨에 따라 마음도 좀 쓸쓸해지네요. 그래도 라디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누군가에겐 친구처럼, 누군가에겐 또 언니처럼, 누군가에겐 동생처럼 그렇게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따뜻한 온기로 언제나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전호성님이 희원님 5월달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그러게요. 회사에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진짜 5월 며칠 안 남았네요. 그쵸? 그 5월에 며칠 안 남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잠시 후 이어지는 3부에서는 네. 요리를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요리쿡저리쿡 요리저리쿡쿡쿡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소개해드리니까요. 기대해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홍경환님의 신청곡이었죠. 애프터스쿨의 샴푸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0: 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수요일은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국국국 시간이야. 오늘은 유난히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오이 소박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 김치야 정해진 양념만 잘 섞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초보에게도 쉽다는 오이 소박이 지금부터 시작해보자고. 오이는 수분은 많은 백오이를 준비했어. 백오이 5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로 4cm로 크기로 썰어주는 거야. 그리고 윗부분에 십자가 칼집을 조금 깊게 내주면 되는 거지. 너튜브 영상을 보니까 숟가락을 받치고 하는 영리함이 보여. 한번 따라해보길 바라. 이제 냄비에 물 1리터를 넣고 끓일 텐데 천일염 두 숟가락을 넣고 팔팔팔팔 끓여줘. 그리고 이 소금물을 아까 썰어뒀던 오이에 부어주면 돼. 이렇게 오이가 절여지는 과정은 40분 정도로 생각하면 되더라고.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 다른 야채 손질을 좀 해볼까? 쪽파 6대, 부추 한 줌, 당근 반 개, 양파도 반 개. 깨끗이 씻어서 얇게 채를 썰거나 다지듯이 썰어두면 돼. 바로 이어서 양념장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고춧가루 종이컵으로 2컵 정도, 멸치액젓 종이컵 반컵 정도, 그리고 매실 액기스 3숟가락, 새우젓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간생각 3분의 1숟가락. 용량에 맞춰서 넣고 섞어서 아까 다듬어뒀던 채소들을 함께 버무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절여줬던 오이는 헹굼 없이 그대로 물기만 빼서 사용을 할 건데 물기가 빠졌다면 방금 만든 양념장에 넣고 칼집 난 사이사이에 양념이 들어가게끔 넣어주면 끝! 아, 마지막에 통깨로 마무리하는 것도 잊지 말고 한입에 쏙 들어가 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오이 소박이로 음식 궁합의 즐거움을 느껴 보라구!

커미 바비킴의 러블레시피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오이소박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생김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오이김치야말로 막 담가서 드셨을 때 정말 꿀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하고 고기랑 혹은 라면이랑 맨밥이랑 그 어떤 것과 먹어도 참 맛있죠, 그쵸?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고 다른 음식들과에도 궁합이 좋으니 오이를 유난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 다들 한 번쯤 뽐낼 수 있는 요리가 아닐까 싶네요. 이 레시피의 장점이 오이가 한 입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왜 길게 만들었을 때는 양념 넣기가 편하지만 정작 먹을 때에 베어 물어서 먹어야 되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따릅니다. 근데 이 레시피는 잘게 잘라서 뜨거운 볼에 절여지다 보니 바로 먹기에 간도 딱 맞고요. 먹기에도 편한 것 같더라고요. 한 주 정도는 나의 든든한 음식 메이트가 되어줄 오이 소박이 한번 강추해 봅니다.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부석순의 런치.

노래 두 곡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부석순의 런치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4190 쓰시는 분이, 어머나, 이 레시피로 해서 오이소박이 담가본 1인입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105이 10개 사다가 담아왔는데 대성공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벌써부터 이렇게 담아보셨군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담아보신 분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거 성공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이번 주에 105일을 사셔서 이렇게 오이소박이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뒷번호 7731 쓰시는 분은, 저는 진짜 오이를 싫어하는 신랑이랑 살고 있어요. 어떡해. 오이 냄새도 싫다는데 저는 오이소박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오이 다섯 개만 딱 담가서 신랑 안 주고 일주일 행복하게 먹겠다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 주변에 저의 그 개콘 23기 동기 중에 한 명이 오이를 잘 못 먹어요. 예, 신인 때부터 그랬고 그 전부터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이를 안 먹어서 김밥을 먹을 때 그 친구 거는 이제 오이를 안 넣고 먹게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이를 좋아하니까 잘 먹는데 그 뭔가 식감과 그 약간의 그 물컹거림의 느낌이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은 오이 뭐 아니면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식감 때문에 싫어하고 향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이를 그래도 잘 드시는 것 같으니까 오이소박이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뒷번호 6038 쓰시는 분은, 안 그래도 마트에 갔더니 105이가 엄청 싸더라고요. 이걸로 뭘 해먹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왔는데 다시 가서 오이 사다가 담가야겠어요. 남편, 오늘 저녁은 오이소박이에 보글보글 된장국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생각만 해도 군침이 싹 도네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비비의 행복에게.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학인이 여쭙기를 진급과 강급은 반드시 수행 여하에만 따라서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진급과 강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에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각자 업인으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7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 마음을 얻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체송. 오늘은요 엑소의 댄싱 킹, 싸이의 데디, 아일리스의 It's Me 띄워드립니다.

엑소의 댄싱킹 그리고 싸이의 데디 아일리스 It's Me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미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439 쓰시는 분이 오늘 방송 들으면서 시골에 계신 엄마가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문자는 수시로 하는데 전화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목소리 들으시니 반갑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화 자주 드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자주 자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예, 효도라고 하더라고요. 뒷번호 4429 쓰시는 분께선 어제 오늘 비가 오라 까락합니다. 날씨 때문에 몸도 찌뿌둥했는데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좀 풀었어요. 지금은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뒷번호 2278 쓰시는 분이 희원씨 마음의 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비가 오니 회사 때문에 멀리 미국에 나가 있는 언니가 보고 싶어져 잠깐 영상통화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계시는군요. 와, 이때 영상통화 아주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워너원의 다시 봄바람, 원어스의 바람을 타고 날아간 곳에 내가 있을까.

워너원의 다시 봄 바람, 워너스의 바람을 타고 날아간 곳에 내가 있을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002 쓰시는 분이 비가 보슬보슬 오네요. 외근을 나가야 하는데 발걸음도 무겁지만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기분 좋은 12시 덕분에 힘내서 발걸음 재촉해 봅니다. 다들 빗길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뭐 전국적으로 지금 비 예보가 내려진 상황이기도 하고 서울은 지금 비가 뭐 빗방울이 엄청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해 주신 바로 봤을 때 부산 쪽 그리고 그 아래쪽은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서울 지역에도 비 예보가 계속 발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다니실 때 안전운전 그리고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 계속 더워서 그랬는지 오늘 좀 바람이 쌩쌩 불어서 약간 그 쌀쌀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람막이도 하나 챙기시면 혹 만약에 우산을 안 가져갔더라도 바람막이로 예 머리를 이렇게 씌우시면 조금 덜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바람막이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뒷번호 0470 쓰시는 분은 비 오는 날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비 오는 날 넘어질 뻔했던 저를 그 친구가 잡아줬거든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신청곡 첫사랑의 첫사랑이요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사랑은 첫사랑 노래 듣고 상기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끝곡은 첫사랑의 첫사랑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법인기도 당시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원불교 교존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정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모레 다음 날이 뭐냐고 물으면은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불러볼까요? 태진아, 옥경이,

0: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도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얼마 전에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와 어린 손주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요일은 영어로 뭐야?
2: 투즈데이란다.
1: 그럼 내일은? 모레는?
2: 내일은 웬즈데이. 모레는 서스데이.
1: 질문이 멈추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질문을 던집니다. 글피는 안 물어봐. 그랬더니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묻습니다. 할아버지, 글피가 뭐야? 라고 말이죠. 아이들이 영어 요일은 잘 알지만 정작 우리말인 글피, 그 글피 같은 단어는 되레 낯설어 한다는 것이겠죠. 어려운 한자도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말 날짜 단어인데 글쎄요, 영어 공부도 좋지만 예쁜 우리말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최진입니다. 사랑에 빠졌어.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이 다들 슬슬 피로가 몰려오는 참말로 거시기한 시간인데요. 내가 좀 거시기한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 한번 들어볼랍니까? 이 개인 택시를 모시는 기사님의 거시기한 얘기예요. 이 기사님의 이 택시를 타면은 승객들 눈이 아주 거시기해진다고 해요. 예, 거시기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택시 안이 작은 카페처럼 꾸며져 갖고 고급 스피커에서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거시기한다는 것이요. 게다가 거시기 그 기사님은 손님이 딱 타면 참말로 거시기하게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목적지까지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요. 기사님께 이렇게 거시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만은
1: 지친하루 택시를 타는 그 시간만큼은 승객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0: 참 거시기하게 멋진 철학 아닌가 싶어요.
2: 오늘도 거시기 이장의 한마디는요, 우리들도 오늘 서로에게 귀한 대접 건네면서 쎄쎄쎄쎄쎄쎄쎄쎄 남은 하루 기분 사자값이 거시기역에 굴러가보자 이런 말이요.
3: 고용준입니다. 남자의 길. 성민호. 무정한 사람.

가요 맛보기 전해드릴 시간이죠. 네, 짧게 가요 맛보기 갑니다.

자, 허가영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렌다고요. 대전의 김윤혜 씨도 전주 한병문화관에 가셨다고요. 마크게인 하늘만큼 기분도 업입니다. 오늘 황영훈 가수님 만나러 왔어요 하셨고요. 부산의 신목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방송 좋은 예 가요 대상 함께 하고 있다고요. 창원의 변재인 씨도 행복을 부르는 두 분 비트의 품바라 듣고 싶다고 오셨네요. 박상현입니다. 감싸줄게요.

박상현의 감싸줄게요 였습니다. 인천 오정아 씨 오늘도 세상 제일 빛나는 가수 드디어 만나러 왔던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렌다고요. 다들 설레는 마음이라는 공통적 의견을 주셨군요. 이준호 씨 당진에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라고요. 자 그리고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의 공기 묘하게 설렌다고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라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군요. 자 지금 전해지고 있는 노래는 정미옥입니다. 착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였습니다. 정미옥의 노래였어요. 대구의 태영아 씨 들어오셨고요. 조수정 씨 우왕에서 이제 새벽 일끝 마치고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려서 성남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도 예쁜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송영아 씨 오늘도 멋진 시간 사랑합니다. 연생약 남아있어 염색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요. 조심하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만의 숨은 장기가 있으십니까?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나만 아는 그런 능력 같은 건 말이죠. 고기를 구울 때 뒤집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거나 라면 끓일 때 눈대중으로 물을 딱 맞게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대중 크기만 봐도 이건 몇 센티미터네 하고 아는 뭐 그런 것들 말이죠. 재능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내심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나만의 숨은 능력. 오늘 존예 가요 세상에 다 털어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저는 이런 것도 잘해요 라고 말이죠.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도 주세요. 네,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풍금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그리고 강설민의 나의 여보야.

가사로 만든 이야기 김수희의 애모. 사랑은 가까이 하기엔 아픈 순간이 있다.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데 쉽게 다가설 수 없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끝내 삼켜야 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것일까. 강한 척 살아가다가도 단 한 사람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흔들린다. 그 사람의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무너지고 등 뒤에 서 있는 모습만 보아도 괜히 눈물이 차오르는 순간이 있다. 언제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랑인가 보다. 잊으려 해도 더 깊어지고 멀어지려 해도 마음은 자꾸 쫓아가는 사랑. 세월은 흘러가는데 가슴 속 사랑은 쉽게 늙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깊게 마음속에 남는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다. 괜히 다가섰다가 상처가 될까 봐, 괜히 말 한마디로 멀어질까 봐 조용히 마음속에만 담아두며 살아간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때의 감정, 곁에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 끝내 떠나보내지 못하고 함께한 추억 하나만으로도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어쩌면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기억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오늘도 누군가는 기억 속에서 끝내 놓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로 조용히 사랑을 안고 살아간다.

자, 신청곡 진소리의 사랑바람 주셨던 분, 그리고 오늘 선곡되는 노래들의 가사에 담긴 인생이가 유난히 와닿는 오늘입니다. 진혜성의 인생 얘기 듣고 싶네요 하셨고요. 좀 전에 가족 톡방에 아들이 몸살 기가 있어서 많이 아픈가 봅니다. 이리저리 마음고생이 많이 많아서 드디어 몸살이 왔나 봐요. 힘을 좀 불어넣어주세요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 일들을 다 이렇게 안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 만들으라고 그 과정과 과정의 사이에서 약간 몸살이 온 것 같습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한 준비 작업이니까 응원이 또 필요하겠죠. 거창이 이현수 씨도 자연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조금 아쉬움이 가득하네요 하셨는데요. 일단 진솔의 사랑바람부터 전해드립니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개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를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노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를 드립니다. 자, 피터펀의 품바라 전해드리고요. 오늘 3부 4부도 기대해 주십시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기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5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대각 개교절을 기념해 세계 모든 인류가 대립과 증오를 버리고 서로 화합하고 은혜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대구교당 교도들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자, 이명주의 달춤으로 3부 시작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새로운 코너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나른함이 있어요. 나른함을 싹 날려버릴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절대 응감을 테스트하는 새로운 코너인데요. 곡을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아니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거? 네. 아니 이렇게 조금 들려주고 뭘 하라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걸 아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여유 있게 조금 나가 볼까요? 네. 조금 더. 이제는 확 들리는데 이제는 확 들립니다. 신경 쓰셨으면은 아마 아 이 노래 이거지 이렇게 이제 바로 답이 오신 분들 지금 첫 번째 나간 노래에서는 어라 뭐가 지나갔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음원을 들려드렸는데 이제는 좀 갈피를 잡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세 곡은 박자로 인생을 노래하고 인생은 지금부터라고도 하고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야 힌트가 너무 많이 드렸네. 네, 힌트를. 예. 자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마지막으로 길게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일단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 씨 박상철의 무조건입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박상철의 자오가. 네, 자오가로 주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네, 저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답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관악구의 박은자 씨가 정답 박상철의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은 들린다는 얘기지. 네, 부산의 김창석 씨가 박상철은 무조건입니다. 아, 세 곡이라니까요. 세 곡을 맞춰야 돼요. 한 곡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곡만 집중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조작이라기보다는 약간 믹싱을 예, 잘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트로 부분으로 하니까 이 가사가 안 나가지고 모르는데 가사 부분이 나갈 때는 한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약간 비법을 썼더니 한쪽만 그 노래만 들리는 거죠. 네. 자, 계속해서 한 곡은 박성철의 무조건. 야, 이분은 부산의 1277 애청자분은 네 박자 찬찬찬 무조건 이렇게 세 곡을 그냥 딱 찍어서 주셨는데 들렸습니다. 예. 자, 지금 계속해서 정답이 들어오는데 고릴라님 무조건이요. 그리고 끝자리가 042 하나분께서 한 곡은 무조건 박상철 무조건이다. 예, 그렇죠. 무조건이지. 네, 무조건 무조건. 네, 무조건이야. 네, 조건 없이 1번. 네, 한 곡은 다들 네, 뭐 저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상철 곡 맞아요. 한 곡은. 네, 두 곡이 중요해요. 두 곡. 네. 지금까지 맞히신 분 중에 계시면 바로 상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상품이 약해집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맞히신 분이 있으면 상품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드립니다. 이것까지 못 맞히시면 이제 나중에는 아예 정답을 다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못 맞췄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맞추시겠죠. 나가볼까요? 여기서 잠깐 머물러 주실래요? 아시겠어요? 좀 더 가드릴까요? 조금 더? 예. 조금 더 가드릴까요? 조금 뒤에 더 들려드릴까요? 조금만 뒤에? 예. 그, 예, 버즈 부분에서 조금만 더 조금 그 뒤에 예, 더 가도 됩니다. 네. 자, 그게 없나요? 그 뒤에 버즈에서 조금 가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주시면 됩니다. 네. 벌써 야, 이 세 곡이 나가니까 더 이상 들려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조수정 씨, 박상.

경찰의 무조건 네, 주셨고요. 네. 그리고 정답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포구 상수동의 박종환 씨, 윤영희 씨 들어왔습니다. 자, 조금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셨으면 조금 뒤에 들려줄 수 있나요? 네네. 조금만 들려주시면 네네. 그 포즈로 하면 되는데. 예. 자, 그렇게 전해드리면 됩니다. 예, 주세요. 네.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오늘은 서비스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보내주세요. 예. 혜성사랑 사브리나님도 주셨고요. 네. 재경 씨도 주셨고, 의왕님도 주셨고, 예. 또 다른 분들, 예, 박은자 씨 주고 계시고, 이준호 씨는 답이요. 이분은 아주 답이 최고 방송입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걸 쓰지 않고 곡은 쓰지도 않았어요. 최고 방송이에요. 저요, 저요, 저요. 네, 이분도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5838번님. 네. 네, 부산의 1177님. 네. 그리고요. 네. 윤영희 씨. 네.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더 이상 어려웠나요? 참여자들이 네, 정답 주시는 분들은 정답을 많이 보내 주시고 계십니다. 태능의 김진경 씨도 주셨고요. 뒷번호가 7444님도 주셨습니다. 네, 김선자 씨도 주셨고요. 네. 5155번님은 네. 네, 노래 한 곡 아모르 파티라고 주셨고요. 네. 끝자리가 0220님도 네. 기쩡긋하고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뒷자리가 5892번님 네, 쭉 주셨는데 오늘은 변성입에 찬찬찬을 많이 적어주셨네요. 찬찬찬. 네. 박은자씨가 아모르 파티 김현자씨라고 주셨습니다. 김현자씨의 노래가 들렸나 보죠? 김현자씨의 노래가? 오, 그렇군요. 이군정씨는 무조건이에요. 정답. 세 곡이라니까요. 뒷자리가 8620님은 네, 주셨고 9663도 깻잎 따다가 급하게 보내요. 네. 그리고 매일 듣는데 운전 중이라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두 곡만 주셨나요? 두 곡? 세 곡이 나갔는데. 네. 스마일님께서 편승엽의 찬찬찬 역시 주셨습니다. 쭉 주셨고요. 한원수씨 박상태는 무조건. 네. 오랜만에 청취했는데 네. 자주 오세요. 네. 무조건 인생은 생방송. 그래요. 예. 인생은 생방송. 좋다. 예. 아니 이경규 씨도 찬찬찬을 들으셨군요. 오, 찬찬찬. 네. 무조건 무조건이야.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보내주신 정답자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세 곡을 전달 짧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을 주시는 분이요. 네. 아홉 분인데요. 네. 그, 여기서 말이죠. 아홉 분 중에 저희가 두 분을,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저희가 오늘 좀 타이틀을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의 수요일 코너 타이틀을 정확하게 적어주신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타이틀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 코너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세 곡을 섞어라 가요비빔밥. 네, 자 제목은 뭘까요? 네, 자 노래 전해드립니다. 아, 별사랑의 노래 하나 보세 먼저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말이죠.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예, 또 제목까지도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예, 박종환 씨 예, 오늘 첫 번째로 또 오셨고요. 그리고 9663번님 네, 정답도 주시고 또 제목까지 타이틀까지 다 맞춰주셨습니다.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고 하는데 다음 주도 멋지게 또 전해드리도록 잘 섞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정말 잘 비벼가지고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나입니다. 무슨 사랑?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이 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그러므로 고락이 바로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느니라 하시며 글을 써주시니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자, 수요일에는 그동안에 또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조금은 쉬어가는 템포가 필요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를 쫑긋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의 의견 주세요. 네, 항상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면 또 참고로 해서, 뭐 터무니없는 부분들은 아니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건 아닌데 라는 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시기 때문에 주시면 저희가 또 받아들여서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사연 가운데서 최혜경 씨가 주신 사연인데요. 새벽에 내린 비로 초록의 나무들의 싱그러운 오후, 흥겨운 트롯으로 힘듦을 잊고 멋진 DJ님의 명쾌한 말씀으로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배우는 아름다운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여 가요세상 함께합니다.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멋, 품격 있는 방송. 그 에세이로 모든 가사가 명작이 되고 형식적이지 않고 진솔한 말씀에 최고의 명 DJ님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도 주시고요.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주신 분, 네, 고맙습니다. 첫 그 깻잎을 따시면서 정답을 맞추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깻잎 따야지, 정답하지, 제목까지 전해달라고 하지, 할 게 많은데, 네,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어요. 네, 그 정향숙 씨, 네, 매일 듣는 숨은 열펜 끼쟁이라고. 그러니까 문자 참여는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 네, 계속 방송은 듣고 계시고요. 또 박정환 씨도 네, 주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의 임진강 전해드립니다.

네, 코너 명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말씀 그 홈페이지 아직 안 올려서 퀴즈로 내셨습니다. 이제 퀴즈 이 코너 명을 확실히 기억하시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참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곡 주시면요, 이 사부에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시잖아요. 신청하세요. 샵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날씨가 흐리면 좀 차분한 노래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뭐 맑은 날에는 빠르게 빠르게 노래 신나게 달리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 있는 노래들이 전해지고 있죠. 고나겸입니다. 천상의 가인.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노래인데 김연애 고창에서 왔어요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창에서 왔어요 까지 들으셨습니다. 의왕의 수정님께서 새벽일 마치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성남에 가고 있다고요. 바쁘신 분들은 뭐 하루가 그냥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잠도 못 주무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어젯밤부터 비가 조금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조금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주현미 어제 같은 이별, 유진아의 무슨 사랑 주셨던 분, 무슨 사랑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예정대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제 세차하려다가 비 소식이 미뤘는데 잘했죠. 대전 네, 조명섭의 비가 내리네 주셨고요. 영주의 달인님께서 이영민의 연호인생을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피곤합니다. 신청곡이 나오면 피로감이 확 풀린다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석 씨, 또 많은 분들이 김연의 고창에서 왔어요 신청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낮에는 비가 내리던 지금은 하늘이 우중충 흐려졌네요. 조은혜 가요 세상과 함께라서 마음만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김포의 장영민 씨가 신청 미운 사랑 주셨고요. 금잔디의 노래 당신은 명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미의 계절, 계절의 왕 5월인데 더워도 너무 덥네요. 좀 찌뿌둥하죠. 네. 금잔디의 당신은 명작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신청했으면 다 전해드릴 텐데 아쉬워요. 끝날 때 새로 오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내일 신청하세요. 오셔서. 네. 네, 좋은 예 갈상 애청하기만 했지 신청은 처음입니다. 아는 언니가 노치원에 다녔는데 요양병원으로 갔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진성의 소금꽃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손인호의 우러라 기타 줄 낯설음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흐리네요. 좋은 하루 되셨는데 늘 건강하세요. 네, 저녁 7시부터 9시에 들으시면 손인호의 우러라 기타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예 가요 세상 처음입니다. 앞으로 청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욕하고 나서 마시는 바나나 우유, 등산 끝나고 먹는 컵라면, 힘든 일 끝내고 먹는 치킨 한 조각. 생각해보면 음식 자체보다 그 상황이 만들어주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별로일 수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말이죠. 오늘 수고한 나에게 딱 어울리는 그 음식 오늘 저녁에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날의 담쟁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최상 구경에 이르고 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나니 그 하나는 영통이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삼세의 인과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요 둘은 도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해 능통하는 것이요 셋은 법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밝혀서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본뜰만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 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예고 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유리 같은 일상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행복이란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오늘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기적은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늘 걷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이 평온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유리처럼 약하고 소중한 우리의 일상. 오늘은 내 주변에 당연했던 풍경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의 인사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아무 일도 없어서 가장 기적 같은 오늘. 여러분의 편안한 동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행복한 오후 시작합니다.

이었습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의 순서입니다. 1부에는 원불교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와 데일리 뮤직 1부에서 팝 음악들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데일리 뮤직 2부에 이어서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는 추억 톱10과 행복 에세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띄워드립니다. 성시경의 더 아름다워져, 최유리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김건모의 당신만이까지 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진은 잘하나 물러설 줄 모르고 혹 물러선다 하더라도 남을 원망할 뿐 준비할 줄 모르나 도가 있는 사람은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아서 영생을 준비하고 힘을 쌓느니라.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7장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신동훈 교무의 나는 구도자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패닉의 왼손잡이, 주니엘의 일라일라, 써니힐의 교복을 벗고까지 세 곡 띄워드립니다.

편안하게 때로는 신나게 듣는 데일리 뮤직. 데일리 뮤직에서 함께한 음악들의 제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복한 오후 선곡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일리 뮤직 1부 팝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2부 첫 곡으로 송재호의 늦지 않았음을 띄워드렸습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수요일 2부에는 데일리 뮤직 후에 추억 톱10과 행복 에세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데일리 뮤직 이어갈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오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광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광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가요를 만나보는 추억 톱10. 오늘은 1997년의 곡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은 토이의 대표곡인데요. 객원 보컬 김현우의 맑은 미성이 빛나는 곡입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이 곡은 이별 후의 덤덤한 슬픔을 담은 서정적인 노랫말과 아름다운 멜로디가 어우러져 당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는데요. 여전히 첫 소절만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토이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입니다. 당당하면서도 슬픈 멜로디와 엄정화만의 독보적인 무대 연출은 그야말로 당대의 신드롬을 일으켰죠. 자, 그럼 세련된 비트와 짜릿한 전율이 느껴지는 곡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함께 듣겠습니다.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락 발라드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미성과 하늘을 찌를 듯한 고음, 그리고 애절한 감성이 더해진 곡인데요.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는 노래입니다.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바로 띄워드립니다.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90년대 아이돌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며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았던 잭스키스의 학원 별곡입니다. 사회 비판적 메시지와 강렬한 힙합 리듬 그리고 절도 있는 칼 군무로 당시 대단한 인기를 누렸었죠. 여섯 수정의 화려한 등장을 날리며 수많은 소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곡 잭스키스의 학원 별곡 오늘 추억 톱10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지 않는다. 건강한 관계는 만날수록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 내가 가진 부족함을 들추어내어 나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다. 좋은 사람은 내 안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고 내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나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그런 사람의 곁에 있을 때 자존감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또다시 더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것 잊지 말자. 오늘 행복 에세이는 흔글의 글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쩌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근사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근사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행복한 오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두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이기찬의 미인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있죠. 학창시절 시험 성적부터 원하는 곳의 취업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도 참 어렵습니다.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런 수많은 실망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해 위로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시련은 피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기쁨들로 가득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채환의 파이팅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세상은 또한 그러한 고통들을 극복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로 가득한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겠죠. 대종사님은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 하시면서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또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면서 네,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버텨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0: 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 금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0: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3: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9: 한얼 사이언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국 웃음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 성인은 하루 평균 10번 정도를 웃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한다. 왜 우리는 살면서 웃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까? 물질은 풍요롭고 과학은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우리가 웃을 일은 더 적어진 걸까? 나는 오늘 몇 번이나 웃었는지, 또 누군가에게 웃을 일을 만들어 주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 것 같으신가요? 자, 오늘은 늘 웃으며 살아가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법어 수행편에는 항상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공부길이 염동과 염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자리를 보아 좁고 적은 마음을 넓히고 키우고 넉넉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정도인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가정에 들면 가정이 웃음밭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가 웃음밭이 되고, 나라와 세계에 처하면 곳곳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니, 그러면 나도 잘 살고 가정도 잘 살고 나라도 잘 살고 세계도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대종사님의 대도요 정돈이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전도서에는 잘 웃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리를 알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베트남 승려인 틱낙한 스님은 웃음을 수행으로 삼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많이 웃어야 한다. 자신이 무기력하고 바보같이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바보같은 자신에게 웃음을 선물하라. 웃음은 묵은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힘이 있다. 웃음은 단번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 가슴 속에 슬픔이 차 있는가? 그렇다면 그 슬픔에 미소를 보내라. 세계적인 문학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웃음이 해로움을 막아준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채워라. 그러면 천 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도 연장시켜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오드리 헵번은 웃음은 아픔을 치료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많은 아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드리 헵번의 말대로 웃음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걱정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분 좋을 때 나온 것이 바로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마음 한켠에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달콤 피아노의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일컫는 불교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겪어야만 하고 온갖 고통을 참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내를 강요당하는 세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것을 번역해 참을 인자로 쓰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은 인내가 필요하기에 인토, 인계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일컫는 불교식 표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사바, 2번 정토. 1번 사바, 2번 정토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성진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보윤입니다. 어떤 인연?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버텨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텨내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힘을 길러서 능동적으로 버텨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이신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반갑습니다. 자, 최근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네,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불교계의 이제 신문을 통해서 매달 그 당시에 뭐 이슈나든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글을 좀 썼었는데요.
1: 네.
2: 이제 그 글들을 모아서 다시 조금 정리 수정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쓸 때도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글을 썼었는데요.
1: 네.
2: 이제 그 글들을 다 모아서 새로 이제 조금 수정해서 우리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기에 자기 자신 어떻게 좀 바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작은 하나의 또 촛불 같은 정도 역할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책으로 모아봤습니다.
1: 예,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 이 책에서 우리 스님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따뜻한 위로와 또 조언을 건네고 싶으셨는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지으셨습니다. 이 버틴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좀 이렇게 괴롭게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2: 이게 흔히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어느 말 중에 아예 그게 좀 그래 버텨봐 지나가겠지 뭐 이런 게 뭐 다 그러시기도 해 버티고 나면은 또 괜찮아져 이런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1: 예.
2: 그 일상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여건 조건들을 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1: 예.
2: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았지만은 큰 흐름에 의해서 내가 그 한가운데 놓였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결국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느냐 이제 그러한 그 인식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감정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우리 삶 속에서 이미 흔히 던지는 말이고 특히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서 내 스스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 할 수 우리가 일상의 말이었기 때문에
1: 네.
2: 저도 그래서 그 말을 썼습니다.
1: 확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좀 버텨봐. 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또 위로를 건네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버텨내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이를 좀 능동적으로 바꿔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능동적으로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되겠죠?
2: 네, 제가 이제 이 표현을 버텨낸다라는 표현 속에는 제가 이 표현을 쓰고 글을 썼을 때는 결국은 가장 주도적으로 이 현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느냐.
1: 예.
2: 그걸 또 상징적인 다른 표현으로 저는 이제 흘려보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것은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시냇물 속에서 물은 흘러가도 돌은 굳건히 자기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의 밀려는 많은 물길들을 나는 내 자리에서 당당히 버티면서 흘려보내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이제 버틴다라고 저는 표현했기 때문에 내면적인 매우 매우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1: 네.
2: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의 관점을 뒀기 때문에 결국은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죠.
1: 예, 예. 자, 그래서 스님께서는 현대인들이 받는 이 고통을 구조적인 우울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일, 또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 불안까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까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인류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거의 99%의 여건들이 나 혼자만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초연결의 사회 속에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내가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더라도 연결되기 때문에
1: 네.
2: 큰 영향 속에서 때로는 우울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선 내 스스로가 한계 부딪히거나 할 수 없는 게 나올 때 너무 자기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가진 여러 환경들이 때로는 한 개인이 넘어설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저는 시각 또 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예.
2: 그런 시각들이 자신을 조금 상처내지 않고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찾을 수 있는 힘도 그곳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1: 네. 그래서 스님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거나 체념하곤 합니다.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이를 좀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좀 어떤 마음의 전환이 필요할까요?
2: 그러니까 사실의 감정을 쏟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중동의 전쟁들, 이란과 미국의 전쟁들 속에서 유가도 오르고 그러면 내가 어제는 1,800원, 700원대 기름을 넣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2,000원대가 넘었어요.
1: 예.
2: 스트레스잖아요.
1: 예.
2: 근데 이거는 내가 주도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빨리 내가 받아들여서 이 사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걸 기름값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만 감정으로 붙어버리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1: 예.
2: 감정을 앞세우면 내가 사실을 인식하는데 시간차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할 때 때로는 감정으로 그냥 그 공간을 채워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스트레스라든지 그 감정에 휩싸여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2: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점점 우리 스스로들이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사실 이 중동지역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계속 걱정하고 불안하고 네, 그런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어진 현상에 있어서 너무 감정을 쏟아서 괴로워하지 말라.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간관계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딜 가도 그런데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불편한 사람과 공존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는 않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2: 이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관계라는 게 결국은 나와 상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1: 예.
2: 즉 그래서 내가 마음에 참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현상 자체를 한번 마음이 일어나 버리면 당장 내가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고 인식이 이제 전환이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나는 괜찮은데 그 상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한 건 없는데 상대가 나를 미워할 수도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괴로워하거든요.
1: 예.
2: 저는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즉 누군가가 나는 괜찮은데 누군가 나를 싫어할 때 어?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할 때 자 그러면 그 관계 속에 나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와 이야기를 하는가.
1: 예.
2: 나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나에게 이 관계의 현상을 넌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해주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많은 관계의 이야기를 밖으로만 생각하는데 밖은 하나의 그냥 원인이고 결국은 내가 결과론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야기와 감정을 생각하게 하는가.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고통의 장면, 관계에서의 고통의 장면이 올 때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전 여기에 더 좀 더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 네,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또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간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요. 좋은 친구를 두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좀 우리가 좀 무엇부터 좀 해야 될까요?
2: 글쎄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관계가 힘들어졌나? 근데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10명과 관계를 맺었다면 지금 초연결 사회 때문에 저희가 관계를 너무 많이 맺고 있죠. 많이 맺고 있는 가운데서의 우리 스스로가 한 인간이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느슨한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가 몇 명이야?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그 친구의 그 관념 자체가 과거에 그냥 우리가 오프라인 사회에서만이 살 때의 관계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정의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친구를 바라보는 개념 자체도 과거에 보다는 좀 더 느슨하게 가져서 저는 느슨한 관계 좀 다양해질수록 관계는 느슨하게 할 때만이 오히려 주변에 나는 다 그래도 웬만하면 다 괜찮은 분들이 많아.
1: 네.
2: 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 예. 그 불가근 불가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좀 느슨한 네, 관계라고 네. 하는 게 좀 이런 표현도 될까요?
2: 예. 근데 이제 그 표현 자체도 어쩌면 과거에 흔히 말해 이제 우리 오프라인 사회에서만 살 때 정말 한 인간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물리 환경이 매우 축소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요.
1: 네.
2: 저는 이제 그 말 자체도 조금은 놓고 봐야 되지 않나? 멀고 가까움이 없다.
1: 예.
2: 이제는 멀고 가까움이 있지 않은 세상이다. 단지 우리가 이제 한 관계에 얼마만큼 집중을 많이 하냐보다는 나의 에너지를 이제 10명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조금은 나누는 힘이 강할 때 저는 관계의 평형을 잘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1: 예. 사실은 이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내지 말고 조금 느슨하게 그렇게 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소외와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요. 스님은 인공지능 기술과 아름다운 동행을 언급하셨는데요. 우리가 기술의 전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주인자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저는 이것도 이제 저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같이 화합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키 자체도 결국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인간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인간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저는 새로운 존재들, 인류가 만든 AI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들의 관계 형성도 그 시작점에서 나오지 않나 결국은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1: 예. 자, 그리고 지금 경쟁 사회다 보니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또 크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자신만의 소신과 가치관을 세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결국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왜 천천히 걷고 있고 난 왜 이 속도로 걷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도에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속도, 나의 방향에 대한 첫째 이해가 없다 보니까
1: 예.
2: 남들의 속도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는 속도가 남과 맞추는 속도라 인식이 돼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러면은 이 속도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이유가 또 있다면 분명히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고 아 나는 이래서 그래. 지금 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걸어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막 뛰어간다고 뛸 수는 없거든요.
1: 예.
2: 그러나 때로는 지금은 그런 현상도 많다. 마치 같이 안 뛰면 나는 못 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서는 변화를 주지 말라. 두려움보다는 철저한 자기 속도에 대한 이해.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더하게 섰을 때. 자기 기준이 있을 때만이 저는 이런 현상에서 두려움으로 변하더라도 두려움이 아닌 자기 이해로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너무 빠르게 가는 사람들한테 맞추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인생을 자기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삶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는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음을 좀 가볍게 비워낼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우리 모두가 이 버틴다는 의미는 곧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시간을 흘려보내듯이 지금 나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또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다. 그리고 잠깐만 눈을 돌려보면 나와 같이 손붙잡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버티는 시간을 위하여의 저자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입니다. 느림보 마음.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사바란 무엇인가요? 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뜻하는 불교 용어인 사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바 세계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사바는 산스크리트어 사하에서 유래한 말로 의역하면 인내가 필요한 땅, 인토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겪어내야만 하고 온갖 고통을 참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내를 강요당하는 세상, 인내를 하지 않으면 되는 세상이라는 말로 인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사바를 참을 인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이 열 가지 안에 안주하며 쉽게 벗어나지 못하므로 사람을 따라 이 땅을 인토라 이름한다고 적혀 있고, 무엇이 사바인가? 모든 중생이 삼독과 모든 번뇌를 참고 감수해야 하므로 인토라 한다라고 적혀 있으며, 아홉 가지 도가 혼재하여 같이 살고 있으므로 자회라 한다고도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바 세계란 자각과 자폐의 세계이며,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바 세계에 사는 중생의 수행 방법으로 인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한국 영화의 사바하라는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사바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즉 완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불교 경전 천수경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문의 뜻으로 사바하를 쓴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이르는 불교 용어 인내를 해야만 하는 세상, 네, 사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다, 이렇게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어리석고 또 욕심 많고 짜증나고 화내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이런 그 괴로운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번뇌,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을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인내를 해야만 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이 세상을 안정적으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이를 조금 뒤집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때 우리가 참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돌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인생이 얼마나 또 행복하겠느냐. 네, 이런 입장도 이해가 되시죠? 둘 다 이제 불교적인 어떤 입장, 또 우리 원불교적인 입장 다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전환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 둘 다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 것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3391 쓰시는 분, 둥근소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불교의 성진스님의 따뜻한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여여해지는 것 같습니다. 덕분입니다. 해주셨고요. 선정희님도 성진스님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래 다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문자 주셨네요. 1534 쓰시는 분도 정답은 2번입니다. 야근이라 출근 중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하셨고, 7332 쓰시는 분도 정답은 1번 사바입니다 꼭 보내주셨네요. 그럼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지나갑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하세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가족이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 굳이 뭐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이런 마음 말이죠. 매일 보는 얼굴이고요, 또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니까 뭐 서로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초코로 된 파이를 건넬 때밖에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첫 곡입니다. 정훈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바삭해.
10: 맛있는 60개 치킨.
1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0: 맛있는 60개 치킨.
1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3: 제초제는 타타타.
14: 한얼 사이언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연이틀 비 소식을 만났어요. 곳에 따라 또 큰 비도 왔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안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이다. 근데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나를 진짜 가장 모르는 사람일 때도 있더라고요. 속상합니다. 그러면 섭섭하기도 하고. 이 수십 년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죠. 때문에 굳이 뭐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오히려 자세한 속마음을 잘 꺼내놓지 않아서

오늘은 좀 몸이 찌뿌둥해. 소화가 잘 안 돼. 아유, 어깨가 좀 아프다. 뭐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좀 쑥스럽다 싶으면 뭐 좋은 그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적극 활용 한번 해보세요. 예. 또 3, 4부에 신청곡 퍼레이드 또 DJ 통기타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난주에 청해 주신 노래들 중에서 제가 준비한 노래 오늘도 곳에 따라 또 비 소식이 아직 있고 있으니까 아, 이 좋은 분위기에 난 이 노래가 들으면 좋겠다 싶은 노래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저는 이성애의 노래를 한 곡도 준비해봤습니다. 내 사랑 전해다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9% 이상 늘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2만 5,200명으로 집계됐고요. 전년 동월 대비 19.4% 늘어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3월 합계 출산율은 전년 동월 대비 0.15명 증가한 0.93명으로 석 달 연속 0.9명을 웃돌았고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12명 증가하면서 지난 2019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합계 출산율이 늘었는데요. 1분기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1.3명, 세종 1.22명, 그리고 충북 1.14명 순이었습니다. 출생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 역시 증가했습니다. 3월 혼인 건수는 2만 1,11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가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한 달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모두 5만 6,5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에어컨으로 3월 130건에서 4월에는 258건으로 98.5%가 증가했고요. 제품 구매 뒤 설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가동했을 때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편 4월에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로 1,386건이었고 이어서 의류 및 섬유가 1,113건 그리고 헬스장이 1,098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한 하루였죠. 내일도 새벽부터 낮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5mm 정도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부산 모두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6도, 대구는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부터는 전국이 맑겠고요. 낮 기온도 점차 오르면서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상진의 숙이는 어느 곳에, 그리고 홍세민의 내 친구 잘 있느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고요. 매일매일 같은 분들 또 익숙한 청취자분들이 오시지만 하루하루 보내주시는 사연과 인사들 그렇게 반갑고 다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북동 배영준님께서요, 멋지게 시작하는 수요일입니다. 아인가족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따뜻한 인사 주셨고요. 배영준님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부산의 박시우군, 아저씨 오늘은 책 읽으면서 들을 거예요 방송을. 어제는 운동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피자를 먹었죠. 아저씨는 저녁에 뭐 드셨어요 저한테? 진짜 다정하죠. 예, 뭘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 진짜 다정한 거죠. 저는 일단 컵라면 하고요. 우리 집에 배송시켜온 맛있는 빵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예, 시우군 고마워요. 부산에는 비가 그쳤다고 하네요. 비는 오후에 그치고 오늘은 라이브가 있는 날이죠. 우리 진행자께서 앞에 노래하면 저희는 막 따라 부르고 참 좋아요. 기대와 함께. 그럼요. 3, 4부 통기타 라이브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퍼레이드도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열심히 해왔습니다. 말고노스님께서요, 하늘도 꾸물꾸물하고 습도도 높습니다. 오늘 통기타 라이브 콘서트 힘내시라고 시원한 메타세콰이어 사진과 함께 신청곡 보냅니다. 하춘화의 두 줄기 가로수 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말고노스님.

어제 오늘 그 대장 내시경 검진 받는다고 말씀 주셨죠? 조영일님. 대장 내시경 검사 받고 오셨대요. 좀 걱정된다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될 텐데. 그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병원 한번 갔다 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걱정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조영일님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 신청해 주셨는데 아까 홍세민의 내 친구 잘 있느냐가 방송됐습니다. 빨리 다른 노래 한 곡. 네. 오늘 응원의 곡으로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인천의 도건님께서 장미공원에 다녀오셨대요. 와, 어젯밤에 비를 맞아서인지 장미꽃이 활짝 폈어요. 네, 예쁜 꽃사진과 함께 남진의 모카아가씨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벌써 수요일인가요? 저는 존경하는 시아버님 기일을 맞아서 며칠간 침착하게 집중하면서 어제 다 함께 잘 모셨답니다. 거의 1년간을 슬픔을 달래며 들었던 문주란의 구슬공주 신청해봅니다. 대구 달성군의 평강공주님 애쓰셨습니다. 네, 어르신 또 기일 맞이하셨군요. 시아버님한테 아주 예쁨을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평강공주님 또 많이 들으셨다는 슬픔을 달래줬던 친구 같은 노래 문주란의 구슬공주 아름다운 인생 2부 곡으로 같이 들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들어보도록 하죠.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 비는 안 내린다고 우리 전주에서 현동수님이 비 온다는 예보만 하고요. 비는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어제 그 전주 개인택시 박현성 기사님이 비가 이제서야 조금 옵니다 했었는데 예, 못 보셨나요? 박현성 기사님 오셨네요. 오늘도 운행하면서 몸과 마음도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면서 오늘의 피로를 풀려고 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꽃님께서요. 네, 지금은 그쳤어요. 그쳤지만 부산은 하루 종일 비가 왔답니다. 행복한 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신청했던 손인호의 짝사랑 라이브로 기대 만땅입니다. 화이팅. 3, 4부에 우리 들꽃님이 청해 주셨던 손인호의 짝사랑.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준비해놨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구절초님이 초등학생도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그럼요. 네. 전국에 이게 세대와 지역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주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겠다고요. 구절초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개인택시 금천 기사님 벌써부터 라이브 시간 생각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듬뿍이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진행자님은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친구의 불만을 들어주다 보니까 그냥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이게 친구분들 속상한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진짜 좋은 친구시군요. 주순우님 애쓰셨습니다. 오늘 받은 스트레스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특히나 3, 4부에 통기타 라이브 있으니까 그때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좀 들을까요? 네, 오늘 처음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살고 계시는 애청자라고 밝히셨어요. 본인을 뒷번호 888이 쓰시는 애청자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서 화성시 마도면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정년은 지났고요. 3년째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매일 운전하면서 다니는 관계로 문자와 방송을 듣기만 하고 문자는 오늘 처음 보내봅니다. 정말 매우 좋은 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내고 싶은 신청곡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님의 애창곡 전선야고 그리고 어머님의 애창곡 동숙의 노래 중 한 곡입니다. 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아버님이 애창하셨던 전선야곡을 골랐고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틈나는 대로 사연과 신청곡 자주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도선여객 472번 박병로 기사님께서 드디어 라이브 시간이 왔어요. 오늘도 신나게 달려봅니다.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 청해 주셨습니다.

또 비가 곳에 따라 내려서 그런가요? 비 내리는 고모령에 이 전주 기타 소리가 더 구슬픈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구절천님이요. 동훈님, 구슬공주는 누군가요? 해주셨는데 구슬공주는 문주란의 노래고요. 이 노래를 신청하신 분은 평강공주님이십니다. 예, 둘 다 공주가 들어가네요. 예, 우리 대학동 애청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신기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늘에서 전선 야곡을 잘 들으시고 흥얼거리셨을 거예요. 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맺혀지네요. 아우, 고맙습니다. 우리 민신기님 성함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네, 저희가 또 선곡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최송화님께서도 오셨어요. 어제 최송화가 예쁘다고 해서 올해는 아직 피지 않았지만 작년에 찍어놨던 사진을 보냅니다. 저는 최송화 꽃을 좋아해요. 닉네임을 최송화라 하셨는데 제가 이름이 예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대구에서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일산에서 김수산나님 저도 출석했어요. 재밌는 방송 잊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신 최양숙의 초연 그리고 전주에서 현동수님이 청해 주신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이어집니다.

강남의 서풍근님께서요. 아, 진행자께서 공주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아재 개그 한 토막 생각납니다. 박세리, 박찬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모두 공주 출신입니다. 아, 박세리, 박찬호는 충남 공주 출신.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왕이 되기 전에 공주로 있었으니까 맞네요. 공주 한 분 또 들어오셨습니다. 예, 더 계십니다. 추가할게요. 불광동의 오정희 공주님. 오늘 날씨는 흐릿하지만 제가 사는 불광동 거실을 일제 강점기의 축축한 분위기에서 나름 탈피하는 리모델링을 하고요. 화이트 컨셉의 거실서 와인과 함께 그 시절 충남 서천 시절의 10대를 회상하면서 재란, 세정, 주희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방송 듣고 있습니다. 네, 공주님. 네. 에, 광팬으로 이제 등극하시겠다고. 어유, 그럼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오정희 님이 청해 주신 에, 3일로의 여운 2부 끝곡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아, 불 3일로의 여운 아닌가요? 네. 아, 보십시다. 여운의 3일로. 아, 죄송합니다. 여운의 3일로입니다, 여러분들. 3일로의 여운이 아니라, 아, 이런 실수를. 아, 3부에서는 DJ 통키타 라이브 하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3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6: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5: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강남의 서풍구님이 청해 주신 전창규의 사랑하는 오기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또 더 열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인생 속에 또 문 작은 문이죠. 오늘 신청곡 퍼레이드 또 DJ 통키타 라이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부터 시작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잠깐만 얘기 좀 나눌까요? 농부의 아들 우리 한상무님께서 또 비가 와가지고요 내일부터 휴가 내가지고 농사일 모내기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좀 걱정이라고, 배추도 작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진은 작년 배추 농사 사진이신 것 같아요. 와, 엄청 배추가 뭐 몇 폭입니까 이게. 농사를 크게 하시는군요. 네, 애쓰시기를 바라고요. 덕상거사님께서요, 아인의 공주님이 여러 분 있는데 왕자가 없어서 제가 닉네임을 덕산왕자로 좀 바꿀까 합니다. 바꾸고 싶다고. 네, 개명 요청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허락해 주시면 개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상거사님.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공주 시리즈에 웃음이 나왔다고 우리 평강공주님이 이참에 엘리자베스 쪽으로 저도 갈까요? 네, 아무래도 지혜로운 평강이 낫겠죠 해주셨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또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3부 신청곡 퍼레이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1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와 함께 노래하고 박수칠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제가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박수갈채를 기다리겠습니다. 박수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와 더불어서 제가 통기타 라이브 끝나고 나면 열렬한 박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요, 인천에 계신 우리 인천 오라방님이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대로 들려드릴게요.

성화님이 청해주신 김영준의 원점 이어서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연습했다 그러는데 뭐 일주일 동안 내내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노래를 많이 들어는 봤지만 불러보질 않았기 때문에 입에 이게 좀 오르내리는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이 노래를 청해주신 인천 오라방님, 와 최고입니다. 이상주 씨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랄 것 같아요. 오늘 비 오는 날 가만히 누워서 아인을 들으니까 옛 시절이 사무치게 그립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부평 말그노스님이 역시 일주일간 연습해서 그런지 확실히 다릅니다. 네. 다음에는 마지막 입세도 한번 듣고 싶으시다고. 어, 좋죠. 네. 부천의 김한종님 짝짝짝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문자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구경옥님도 음색이 살짝 변형해서 기타 연주랑 맛깔나는 색다름이 좋다고 해주셨고요. 금채영 기사님이 마지막 담배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였나? 이야 정말 예. 이상열 가수가 고맙다고 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성북동의 배영준님도 최고라고 다음 곡도 기대가 되신대요. 에, 손대식님 또 와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정임진님도 짝짝짝 10년 전에 불렀던 노래라고 담배를 끊으셨군요. 그때 저는 마지막 담배는 2000년 1월 3일이 마지막 담배입니다. 그때 담배 저는 끊었습니다. 네, 인천 도건님도 짝짝짝 배영준님 등등 많은 분들이 박수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곡도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다음 곡은 부산의 우리 들꽃님께서 네,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손인호의 짝사랑 청해 주셨거든요. 아, 이 노래 워낙 좋은 노래라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호의 짝사랑 라이브에 이어서 박일람의 갈대 순정은요, 전북 부안에서 이자은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부안 날씨는 어제부터 비가 온다더니 덥기만 합니다. 진행자님의 포근한 목소리에 취해볼랍니다. 그리고요, 부안의 민호쌤 등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 인사까지 주셨네요. 에,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마포종점 은방울자매 목소리 있죠. 에, 조형일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산책 중에 우산이 없어서 옷이다 젖었다고요. 어휴, 그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요. 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고요. 마포에 계신 대원신님도 같은 동네 사시네요. 마포종점 다 듣고 있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짝사랑 들으시고 지금 박수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계시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의 네잎클로버 가시도친 장미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하루는 학인들이 각기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의 양면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면 편벽되어 원만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제 주견에 끌리지 말고 그때 그 처소에 맞게 일의 양면을 두루 보아서 적당한 비판과 취사를 하여 나가기에 노력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9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1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3부 이어서 4부도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문자라고 이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말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노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짝짝짝짝 박수와 응원의 문자니까요. 근데 사실 다 저 노래가 좋다 칭찬해 주시고 너무 좋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이걸 읽기가 참 네,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니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와주셨고요. 또 부산의 들꽃님 라이브 시간만큼은 소리를 최대로 올리고 잘 듣고 있고요. 와 첫 곡부터 대박이고요. 목소리 들으려고 녹음했습니다. 와 정말요? 짝사랑 녹음하셨군요. 와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매호동 가로수님도 아 이제는 에, 그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시는 분이 어떨까 하시면서 네, 대박 날 것 같다고 국민 가수가 될 것 같대요. 어떡하죠? 7월 달에 또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하나 취입해서 발표하는데 글쎄요 제가 한 곳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물을 너무 여러 개 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옛가요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부르는 가수가 되도록 하고요. 말구노스님이 잡는 손을 뿌리치며 가려던 그님이 다시 돌아왔으리라 생각한대요. 짝사랑을 듣고 비도 내리고 구성진 노래에 더욱 감성이 살아난다고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이현숙님도 짝짝짝 배용준님 아 정말 맛깔스럽게 기타 소리도 너무 구슬프고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모든 장르를 다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어디 있을까요? 최고입니다. 인천 오라방님 짝사랑하는 마음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겼다고요. 은하수님도 네, 계속해서 전 얼굴이 지금 붉어지고 있습니다. 쑥스러워서 덕산거사님은 창피하지만요 덕산거사 덕산왕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도건님 애절하게 구성지게 비오는 밤에 들으니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또 대구에서 김동식님은 가요무대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문자까지 연락 주십시오. 가요무대 프로듀서님 네 고맙습니다. 현동수님은 야구 보면서 이어폰으로 방송도 듣는데 팀도 이기고 음악방송도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인천 왕 애청자님은 마지막 담배의 원곡자를 뛰어넘는 놀라운 가창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해주셨고요. 라이브로 신청해 주신 노래 중에서 정훈이의 무인도? 이 노래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예. 봐도요 슬퍼 말아 이 노래 다음 주에 왕애청자님의 신청곡 예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김영부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인데 이게 동요이기도 하면서 우리들 추억의 옛 노래이기도 한 동요와 가요의 중간쯤에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정말 어울리는 노래 서수남 하청일의 과수원길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진짜 이거 싱얼롱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산에 계신 유상욱님이 청해 주신 둘다섯의 밤배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 진행자님 가요무대 출연하시면 저희들은 백댄서로 가는 거 맞죠? 아주 여유 있게 듣고 계신다고 우리 평강공주님께서 아유 공주마마 공주마마를 백댄서라니요. 네 이제 그 매니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방탄 실버단 이래가지고 예, 같이 하시면 되죠. 뭐 재밌는데요. 최성아님 과성길 들으시고 통기타 라이브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박수 주셨어요. 오늘따라 김포는 비가 오는 이 밤이 더더욱 좋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남님 김포에서 찾아주셨고요. 한재환님 정말로 아카시아 꽃길을 지나서 과수원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고라고요. 고맙습니다. 김영구님 들으셨어요? 예, 통기타 멋집니다. 따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요. 제 아는 노래들은 여러분 따라 부르시고 싱얼롱이다 생각하시고 예. 국민학교 때 음악 시간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간 시장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동훈 음악 선생님 베리굿 구경욱님 또 구절초님도 전화통화가 오느라고 잘 못 들었다고 와 밤배와 밤배는 제가 부르는 줄 알았대 목소리가 그렇게 느끼셨어요? 포크니까 아무래도 통기타랑 나오는 소리라서 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들꽃님도 포근하고 달달한 보이스에 녹아버렸습니다. 짝짝짝. 박병호 기사님 지금 압구정동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군요. 서울 쪽에 비가 많이 내린다니까 혹시라도 길 위에 계신다면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도건님도 짝짝짝 인천에 비 온다고 아까 인사 주셨는데 박수와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한 곡 더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노래는 사연과 함께 오늘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바로 경기도 시흥에 살고 계시는 한재환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최고로 멋진 방송,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님, 맑은 목소리 덕분에 귓가에서부터 행복이 넘치도록 흘러들어오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못난 사람을 만나서 삼녀 일남을 키우며 시어머님은 23년 동안 장모님은 13년간 모시느라고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하고 싶습니다. 평생토록 갚지 못할 빚을 노래로나마 대신하고자 하신다고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정경민의 전국의 아내분들에게도 이 곡을 바치고 싶다고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 들으시면 눈물 흘리실 분들 많으신데 특히 남편분들 제가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요 이 아내에게 바친 노래가 빅히트가 되고 나서 그 무도장 있죠 전국의 무도장에 손님이 뚝 끊겼대요. 네, 남성분들이 일찍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재환님 아내분에게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여성 애청자님들 그리고 전국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아내분들에게 바칩니다.

구절처님이 청해 주신 최무령의 단둘이 가봤으면, 그리고 비오는 양산도 광주 9519 쓰시는 애청자님께서 하춘화 버전으로 청해 주셨는데 저희는 박재란 버전이 있어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또 중화동의 김선자님이 박재란의 님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비오는 양산도로 그렇게 합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중랑구 임혜자님 역시 짝짝. 박병록 기사님 눈물이 난다고요. 하수영 노래만큼 좋았습니다. 한재환님 네 감사합니다. 최대선님도 화이팅 하시라고. 마이그노스님 고맙습니다. 도건님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삼성동 박은자님 청해 주신 이미자의 선모한 선생님은 다음 주에 제가 예약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네 약속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 네, 같이 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과천의 손대식님이 청해 주신 오영아의 잊을 수 없는 그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부드러운 말투를 쓰고 마음속에 늘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심성이 고울 뿐만 아니라 그 표정마저 온화하고 밝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평소 거친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의 내면이 평화롭기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에 가시가 돋친 사람의 얼굴이 마냥 처연하게 맑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안팎의 모습은 모두 하나의 선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가까운 곁의 사람에게 선한 이가 타인에게도 선할 가능성이 크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모진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각박할 가능성이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에서 샌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듯 내면의 습관은 결국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내 곁에 가장 가까운 인연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 임주연의 사랑은 하늘처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낙담한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이들을 보며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온기를 지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에 두터운 우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의 선함과 악함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11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 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처럼 가정은 인간의 도리와 선한 인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공부방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혈육인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서 세상 밖에서 타인에게 베푸는 선행은 자칫 허울 좋은 가식에 그치기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 모든 인연에게도 진실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친절한 미소가 내 가정과 일터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들에게도 똑같이 지어졌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57장 거룩할 사 우리 부모, 성가 59장 이 우주에 법 없으면, 성가 76장 천가지 만입사귀.

세상에는 선한 인연과 악한 인연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삶에 은혜와 복락을 쌓아가지만 악한 사람은 결국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깊은 원망과 죄업을 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의 본바탕이 가장 날것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안에서 선한 사람은 세상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고 안에서 모진 사람은 결국 바깥에서도 그 허물을 드러내고 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됨됨이를 살필 때 그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의 우애가 깊은지를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아무리 화려한 비단으로 겹겹이 감싸더라도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선행을 가장하더라도 내면의 바탕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본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대하는 거칠고 소홀한 태도가 결국 내 인격에 숨길 수 없는 진짜 향취인 셈인 거죠. 참된 선인이 되기 위해 마음을 닦는 공부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비단을

모르는데 마음 쓰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본바탕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 즉 내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다하고 내 형제와 따뜻한 우애의 탑을 쌓아가는 근본 공부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동욱의 오늘은 행복해요. 조은송의 수만 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마음소에 푸르른 나를 위해서.

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라. 우리는 누군가를 마주할 때 그가 곁에 인연들을 대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미루어 짐작하곤 합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자기 가정에서 부모를 정성으로 공경하고 형제 간의 두터운 우애를 나누는 사람치고 세상 밖에서 악하게 마음 쓸 사람은 드물며 정작 제 부모에게 불효하고 혈육과 등 돌린 사람치고 사회에서 진실로 선한 인연이 될 사람은 드물기 마련입니다. 효심이 세상 모든 행실과 도리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안에서 피어난 온전한 사랑과 정성만이 밖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복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께 마음 깊은 효도를 다하고 형제 간의 따뜻한 우애의 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일. 그것이 곧 천하의 선인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나의 우주이자 가장 소중한 울타리인 가정 안에서부터 진정한 선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 공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의 하모니 끝곡으로 이수진의 사랑의 기도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금생에 금생. 또 이것이 내 생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전생의 장점이 전생 금생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내 생에 다시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 계속 단점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전생에는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는 걸 많이 갖고 오면 금생의 장점이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고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경계가 와도 그걸 기연히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돼. 근데 내 장점이 돼서 하고 보니까 별것이 아니야. 그래서 싫어졌어. 그럼 다음에는 또 허기 싫어진 마음으로 다시 단점으로 변한다고. 전생에 잘하던 것이 금생에 예, 단점이 돼. 아까 얘기대로 놓아버려. 그럼 단점이 돼. 단점이 돼 살다 본 게 그냥 단점으로 갈 수도 있고 운동을 하기 싫은 사람은 계속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내가 금생에는 잘못된 운동을 내 생을 잘해서 돼서 많이 노력하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생의 변화는 내가 어떻게 금생의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 이 본문을 받들으면서 야, 전생의 장점이 금생의 단점일 수도 있고 금생의 단점이 내 생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자기가 어떤 바에 어떤 분야로 사원을 세우고 어떤 분야로 계속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이 누가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점점 닦아가는 근기를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해가는 게 제가 그 전에 쇼트트랙하는 선수 하나가 7살 때인데 이 쇼트트랙 하는 걸 보고 좋아서 마음이 났어요. 가서 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야겠다. 이게 이제 이 쇼트트랙을 하면서 마음에 딱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0년인가 17살에 금메달을 딸 때까지 이 사람이 허리 수술, 다리 수술, 무릎 수술을 몇 번 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이겨서 가서 금메달을 따요. 이것이 장점이 되기 위해서 많이 그 점수문 가운데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것을 기연이 내가 가서 하고 싶은 마음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이 금메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 누구에게나 다 나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서원을 크게 세우면 내가 끝까지 가는 것이고 내가 안 세우면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수신교를 공부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계속 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리고 수상문정회로 계속 점점점 닦아가는 공을 들이지 않으면 하늘을 이루어지는 없어요. 금생에 잘하는 것 같지만 과거생에 닿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오인분상에는 가위 점철 성금이라 약지 여시 즉 기 이 문 정해로 유 선우 차제 이견지 호 의호와 아까 그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사람이 그 공부법을 대체해서 갖고 왔으면 오인분상에는 이게 깨치로 짜죠. 깨친 사람의 분상, 깨친 사람의 그 위에서는 가위, 가자 위 이건 이르다, 무엇을 이르다, 무엇이라고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은 이게 불사를 점인가, 불 붙일 점, 점화하다 할 때 쓰는 것 같아요. 불 붙일 점. 점화하다 그래, 점등한다 그래, 이렇게 쓰는 철에다가 불을 붙여. 철에다가 불을 붙여서 막 태우면 나중에 철은 녹고 금이 남잖아요. 금을 이루는 거예요. 깨친 사람 분상에는 그 잘못된 번뇌망상을 다 녹여가지고 그 깨친 자리에 아까 그 근기가 승한 사람이 도달한 그 자리에 같이 합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뇌가 많은 사람 번뇌에다 불을 붙여서 자꾸 녹여내. 그 녹이는 방법이 뭐냐면 수상문정의 공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참아도 보고 녹여도 보고 또 그거에 가까이 가지 않고 노력해 보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럼 철이 다 녹아버리고 남는 것이 금이잖아요. 금을 이루는 것이라. 약지 만약에 알라, 이거 알지자죠. 안다. 알지자. 이와 같은 걸 알은 즉, 어찌, 어찌기자. 써, 두문. 두문의 정해. 두문의 정해는 뭐냐면, 하나는 자성문 정해, 하나는 수상문 정해. 네, 이것의 차이는 자성문 정해는 우리 원래 자성의 정화해가 같이 있다. 어떤 정해? 공정영지, 진공묘유라고도 하고, 공적이나 진공은 정의로 말할 수가 있어요. 정. 그 영지하고 묘유는 지로 말할 수 있어요. 지. 공정영지, 지. 그 자성, 우리 원래 자성이라는 그 가운데 문속에 이것이 원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를 생각을 딱 하면 그 자리가 딱 나와서 그걸 도달해버려요. 하나, 두 문이 하나는 서상문정이에요. 그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법문을 가지고 내가 자꾸 틀리면 자꾸 맞춰서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이제 수상문정이에요. 이 두 가지 정해로 있다. 무엇이 선과 후와 차와 재. 자성문정해와 수상문정해가 먼저 오고 뒤고 차재, 차례. 이게 차재는 차례죠. 뭐 1번, 2번이 차례지. 두 가지 의견, 이게 의견, 볼견자인데 의견할 때 의견이라는 뜻, 뜻 같아요. 이거는 볼견자가 아니고 두 가지의 견해, 두 가지의 뜻이 의심이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의문이죠. 의문, 이 의문, 의문 어조사죠. 이것을 알면 어찌 가히 두 가지 그 문으로 정해로 그 먼저 오고 뒤고 차례가 있고 그것을 의심이 있을 거냐. 의심이 필요, 의심이 노하라는 얘기예요. 왜 의심을 둘 거냐 그런 말씀이니까 깨치기 전에 수상문정에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깨친 후에는 깨쳐서 알긴 하지만 자꾸 또 그 연습을 해야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에 탁탁 맞아지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칼로 저기 잘게 썰을 줄을 썰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많이 썰어봐야 그 잘게 썰어지죠. 처음에는 크게 묵동묵동 썰어지는데 잘 써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써는 법을 알고 써는 것하고 모르는 것 써는 것이 그런 차이인데 두 가지의 의견이 어째 먼저고 뒤고 이것이 먼저고 뒤고 저거 뒤고 이것이 옳고 그러고 그런 것을 의심이 있을 거냐.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의심이 없다는 거. 아, 내가 깨치기 전에는 수상문정을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깨친 후에는 수상문정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지 꼭 이것이 그렇게 먼저고 뒤에고 그런 것은 아니다. 자성문정회가 먼저고 수상문정회가 뒤에고 수상문정회가 먼저고 자성문정회가 그거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아니라는 말씀이고 자성문정회는 원래 자성이라는 것에 공정적인 갈마 있는데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알기 전에는 수상문정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자리를 알긴 알았는데 행동이 잘 안 될 때는 그걸 가지고 자꾸 연습해서 되는 것일 이런 차이일 뿐이야. 방법만 여기서는 깨치기 전에는 이렇게 수상문정회를 이용하고 깨친 후에는 이렇게 수상문정회를 이용하지 수상문정회가 먼저고 자성문정회가 뒤이고 이런 건 아니다. 자성문정을 해서 수상문정회 갈 수도 있고 수상문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아니 자성문정회를 완전히 깨쳐서 아는데 수상문정회라는 방법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도 이런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치기 전에는 수상문정회로 공부 자성문을 가고 깨친 후에는 자성문정회를 가지고 수상문에 대체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와 후가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차례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공부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이제 많이 들으시니까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시는가 모르겠어요. 선후와 차제는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가 자성문정이 먼저고 수상문정이 뒤고 또 수상문제가 먼저고 자성문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먼저 수상문장을 통해서 자성문을 갈 수도 있고 자성문을 통해서 수상문을 방법을 빌려다가 행동과 아는 것이 같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원제 수도지인은 연미 차하여 객막호이어다 하야 자생 퇴굴이어다. 원제 수도지인은 연미 차하여 객막호이하여 자생 퇴굴이어다. 원컨대 모든 이거 이제 모든 모두 수도하는 사람들은 워낙은데 수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2차니까 이 말을 연구하고 맛을 봐서 그 연미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 같아요. 많이 생각하고 자기가 맛을 느껴라. 이 불교는 이 공부를 믿고 닦아서 증득하라 그러거든요. 증득하라는 건 자기가 얻을 득자니까 그 뜻을 얻고 얻어서 증득, 증명하라. 그러니까 선을, 정신수양을 많이 하고 그래야 사리연구가 잘 되고 사리연구를 하려면 또 취사를 잘해야 사리연구가 잘 되고 사막을 병진해야 공부를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수양을 잘해야 연구가 잘 돼. 그것을 공부를 해요. 그 말이 믿고, 그래, 그렇게 계속 해. 아, 이렇게 해서 수양을 해야 연구가 잘 되고, 연구가 잘 돼야 실행도 잘하고, 또 실행을 잘해야 수양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맛보는 것 같아요. 그 맛을 보아라. 자기가 증명하는 자기가 맛을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잘, 연구만 잘, 사리 연구만 잘해서 일월과 같은 지혜를 얻고 증득을 해, 그걸 얻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수양을 잘해라. 근데 이 세 가지를 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하나밖에 못하는 건데 그것을 이 맛을 보는 것이 맛을 보는 것이 이제 자기가 연마하고 연구하고 연마하고 이건 모든 수도지 모든 수도하는 공 도를 닦는 공부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연마하고 맛을 봐라. 연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연마는 갈고 닦는 거예요. 갈고 닦는 건 우리가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부엌에서 칼을 쓰면 숫돌로 칼을 갈았어요. 이렇게 숫돌에도 칼을 갈아서 썼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연마예요. 한 번, 근데 칼이 잘 안 들면 한 번하고 두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여러 번 해야, 그래서 그것을 연마는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해서 맛을 느끼는 것하고 한 두세 번 하는 거 틀리는 거예요. 네, 틀리는 건데, 이 말을 앞에서 이제 35장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말씀, 아마 도노 전에 자성문 정의하고 도노 후에 자성문 정의하고 그 경계를 당해서 내 방을 어떻게 놓고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하나의 맛을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내가 맛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밥을 먹고 그 김치를 먹으면 맛을 잘 모르는데 나이가 많이 먹으면 그 맛을 알아요. 그걸 오래 먹으면서 깊은 맛을 알고 또 깊은 맛이라는 걸 우리가 맛은 맛, 김치 맛은 맛인데 무슨 깊은 맛이 뭐냐. 근데 모든 음식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수도하는 공부는 연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서 이 맛을 느끼는 것이. 그게 저는 증득이라고 얘기를 해, 생각하는 거예요. 증득은 자기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증명을 하는데 증득을 저는 그전에는 대강 열에 의해서 공부를 이제 처음에는 믿고 닦아서 그 다음에 증득하는 건데 대강열에 가서 증득 진리를 크게 증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아 이것이 하나하나를 내가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자기가 스스로 증명을 해서 증득하지 않으면 많이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맛을 아까 여기 맛이라고 했는데 맛을 자기가 스스로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이래서 하셨구나. 그것을 자기가 확실히 느껴야 공부가 계속되는 것. 계속되고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찾는 게 쉽게 안 찾아지는데,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 하면은, 어제, 계속 앉아있을 때 어제하고 오늘은 별 차이가 없는데,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전날 느끼는 것하고, 한 달 쉬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 계속 했을 때는 맛이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은데, 내가 좀 달라져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연구는 수양의 힘에 따라서 연구 열리는 게 다르다. 수양 힘. 내가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가라앉은 마음이 깊어질 때, 그걸로 이렇게 알고 싶은 걸 탁 치면 그냥 알아져요. 근데 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모여지지 않은 걸로 건드리면 안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진리도. 근데 진리도 그지 모르게 현실에 이게 무엇인지 내가 어디다 또 모르고 근데 가만히 마음을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더 깊이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알아진 거, 아, 이렇구나. 조금 더 알아져요. 그럼 조금 더 알아진 데서 다른 데는 이렇게 약간 실금이 갔다 그럴까? 우리가 얼음이 이렇게 있는 데 가서, 예, 돌로 탁 던지면 여기는 탁 깨지고 그 옆에 실금이 가서 밟으면 그냥 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알았는데 다시 연구를 하면 조금 더 알아서 이만큼 더 알아졌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실금이 가져 있어요. 그러면 더 연말하면 이것이 더 이제 이만큼 실금 간지는 또 더 알아지죠. 그럼 또 이만큼 알아지면 여기가 또 실금이 가져 있는데 이것이 그것을 알고 계속 마음이 모아서 더 모아서 이렇게 크게 치면 이것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실금 간 거는 닫혀져서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거 쉬면. 그래서 정말로 연구를 하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은 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선을 하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되는 걸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수양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근데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많거나 어제 사람하고 다툰 것이 심하게 있으면 오늘 절대 앉아서 어제 아침에 앉았던 것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가라앉아. 근데 가벼운 것 같으면 그냥 가라앉아서 아침에 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심하게 다쳤어. 둘이 오간 건 많이 없지만 많이 다치면 며칠 가야 이것이 가라앉아.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또 그렇게 했던 걸 많이 해보면 그 전에 며칠 가서 가라앉던 것이 자꾸 하면 5일 갔던 것이 3일 가고 3일 갔던 것이 2일 가고 2일 가서 하루 만에 가라앉는 것도 있어요. 왜? 그 힘이 쌓였기 때문에. 가라앉힌 힘이 쌓였기 때문에 5일간 가라앉혀야 할 것이 다음에는 3일간, 또 2일간, 하루 만에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수양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수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경계를 당했을 때 마음을 많이 다치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만 다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안 다쳐줘야 되는데 상대방 안 다쳐준 건 잘 모르지만 내가 다친 것은 내가 크고 작은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것이 클수록 가라앉는 힘이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취사를 잘하지 않으면 수양이 안 돼요. 수양을 잘하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되는데 연구를 잘해야 취사가 또 잘 돼요. 바르게. 그래서 세 가지가 연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서 아 이렇게 수양을 하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되고 연구를 해야 되면 자기 스스로 그걸 증명을 해. 아 그래서 대종사님께 사막을 병진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이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절대 수양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아는, 그것을 그렇게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를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증명해, 증득 내 나름대로 그만큼 범위 내에서 증득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구구단 말씀 드렸는데 수학에서 저희들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구구단을 지금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완전히 외우지 못하면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푼다거나 다음에 무슨 더 큰 나누기나 곱셈을 못하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끝나야 그 다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를 증명해서 완전히 얻으면
2: 그 다음 문제 풀기가 쉬운 거야. 근데 그것이 허투루가지고 잘 안 돼 있으면 안 가지. 갔다 왔다, 왔다 갔다, 마지막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그 맛을 본다, 연미, 맛을 본다는 거는 자기가 증명을 하는 거야. 작은 단어 하나를. 대종사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증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하고 증득하는 것이 있는 것이 이제 저는 이것이 맛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하고 연마하고 맛을 알아야 돼. 법문 하나하나를 그 맛을 느끼셔야 깊이 가고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맛을 알면 다른 사람의 맛도 알아볼 수가 있고. 알으면 그렇게 알아서 갱막, 다시 갱자. 다시, 여우 호죠, 여우. 의심. 여우 같은 의심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근데 그, 한문에서 부정어가 아니불자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이고,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은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다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같은 부정어라도 하지 말막자,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여우 같은 의심인데 여우 같은 의심은 무엇이냐. 여우가 우리가 꼬리가 몇 개라고 그러던가요? 우리가 아홉 개라고 그래. 꼬리가 아홉 개라는 여우 같은
0: 의심.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숙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 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1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5: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4: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6: 한 제자 요첩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재산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남을 위하여 베풀기를 많이 하되 베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공부로 복과 덕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느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 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욕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0: WBS 원음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알지만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인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아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장 말씀입니다.

0: 너무 좋아하네, 스타리야. 어우.
1: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4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시원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7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0: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본되는 법으로 체를 삼고 때에 따라 선후를 가려 물질을 잘 이용하라. 마음의 조화가 큰 것이요 물질의 소유가 큰 것이 아니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웃어 모아 기도합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고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입니다. 시장 물건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나니 금과 옥이 비록 보물이지만 당장의 배고픔에는 밥 한 그릇만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는 필요한 물건이니라. 이와 같이 물건 물건의 성질과 용초가 각각 이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편협하고 우치한 마음이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22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5월 하순의 바람에는 풋내나는 봄의 작별 인사와 코끝을 스치는 여름의 첫 숨결이 섞여 있다. 정말 그렇지요. 봄의 작별 인사와 여름의 첫 숨결이 공존하는 5월의 끝무렵,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수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처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하누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8절입니다. 크다는 것은 바로 막힘이 없는 것이다. 한정 있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초월해야 제일 큰 부처님주의가 되고 국한 있는 착심과 편심을 벗어나야 심량이 광대한 큰 사람이 된다.

한정 있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초월해야 한다는 말씀. 지금의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전에 이르는 길이 너무도 멀고 험난해서 말이죠. 우리 역시 개인 간에 국한 있는 착심과 편심을 벗어나서 심량 광대한 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영화 칼 웨스티 가운데에서 The Long Road, 마크 노플러의 곡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되시어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경호입니다. 강가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지만 허공에 돌을 던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경계일 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 자세로 일에 응하고 사물을 접하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다 하는 아상이 나타나서 스스로 속박을 하고 괴로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원흥 가족은 동하고 정하는 가운데 공인부심을 놓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든 본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절 부모운 부모 피은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부모 피은의 조목.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만리에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부모 보훈의 강령. 무자력할 때 피운된 돌을 모아서 힘이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부모 보훈의 조목. 공부의 요도 사막 8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부모 배은. 부모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이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훈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부모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원불교 정전 교의편 부모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57장 부모님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15.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친히 도량에 제초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도량에 제초를 한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나니, 하나는 교당 책임자들이 매양 도량의 정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본보이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살피지 아니하면 잡념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 도량을 조금만 불고하면 어느 틈에 잡초가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 공부와 제초 작업이 그 뜻이 서로 통함을 알리어 제초하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대조하게 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으로 제초하게 하여 도량과 심전을 다 같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뜻을 항상 명심하여 나의 본의에 어긋남이 없기를 부탁하노라. 16. 대종사 언제나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사 비록 어두운 밤에라도 그 두신 물건을 가히 더듬어 찾게 하시며 도량을 반드시 정결하게 하사 한 점의 티끌이라도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냄이라.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그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17. 대종사 잠깐이라도 방안을 떠나실 때에는 문갑에 자물쇠를 채우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오매 말씀하시기를, 나의 처소에는 공부가 미숙한 남녀노소와 외인들도 많이 출입하나니 혹 겸물 생심으로 죄를 지을까 하여 미리 그 죄를 방지하는 일이니라. 18. 대종사 조각종이 한 장과 도망연필 하나며 소소한 노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빈천벌을 받나니 물이 세상에 흔한 것이나 까닭 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은 후생에 물 귀한 곳에 몸을 받아 물 곤란을 보게 되는 과보가 있나니라. 19. 대종사 일이 없으실 때에는 앞으로 있을 일의 기틀을 먼저 보시므로 일을 당하여 군색함이 없으시고 비록 폐물이라도 그 사용할 때를 생각하사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폐물이 도리어 성한 물건같이 이용되는 수가 많으니라. 20. 대종사 매양 의식이나 거처에 분수밖에 사치를 경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분수밖에 의식주를 취하다가 스스로 패가망신을 하는 수도 있으며 설사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사치를 일삼으면 결국은 삿된 마음이 치성하여 수도하는 정신을 방해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들은 의식 거처 등에 항상 단박과 질소를 위조하여야 하나니라. 21. 대종사 몇 제자와 함께 총부 정문 밖에 나오심에 어린이 몇이 놀고 있다가 다 절을 하되 가장 어린 아이 하나가 절을 아니하는지라. 대종사 그 아이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절을 하면 과자를 주리라 하시니 그 아이가 절을 하거늘, 대종사 웃으신 후 무심히 한참 동안 걸으시다가 문득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잠깐 기다리라. 내가 볼 일 하나를 잊었노라 하시고 다시 조실로 들어가시어 과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주신 후 가시니 대종사께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신을 지키심이 대개 이러하시니라. 22. 대종사 병환 중에 계실 때 한 제자가 이웃 교도의 가정에 편안히 비기실 의자가 있사오니 가져오겠나이다 하고 사례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만두라. 그 주인이 지금 집에 있지 아니하거늘 어찌 나의 편안한 것만 생각하여 가져오리요.

사람의 정성이 든 것이라 함부로 두는 것은 예가 아니니라. 24. 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매 바로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묻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끓이고 있는 사심을 부수기 위하여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을 북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실시품 15장에서 2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달보다 두렵다고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26. 이어 말씀하시기를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단체의 성공의 근본은 대중의 정신 통일에 있나니 우리 남녀 대중이 다 구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모든 근심과 낙을 오직 여기에 붙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외상은 날로 달로 발전을 볼 것이나 남녀 대중의 마음에 무슨 고장이 있으면 우리의 발전은 지체되리라. 구인의 창립 정신에는 자신이나 사가에 대한 걱정은 없었나니 중생을 위하는 이는 자신의 노후나 병들 때 일등을 스스로 생각할 겨를이 없으며 남녀나 자타의 상에 끌려 대체를 그르치지 아니하나니라. 자기 일만 앞세워 걱정하면 사람이 옹졸하고 비루해지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동지를 먼저 근심해 주어야 참다운 동지요 불보살이니라. 27.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도 과거 일이 좋으면 과거사를 참고하고 새 의견이 오르면 그 의견에 쫓아서 누구의 의견으로든지 교단만 발전시키면 될 것이오늘 자기가 낸 의견은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남이 낸 의견은 비록 좋은 의견이라도 기꺼이 따르지 않고 방관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 이러한 생각은 단체나 국가의 진보를 막고 그 힘을 약하게 하는 독소라. 대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견이어든 자타의 상을 떠나 기쁘게 따르고 협력하는 정신을 먼저 가져야 하나니라. 28. 말씀하시기를 회룡고조라는 말이 있나니 이는 산의 지맥이 뻗어 내려오다가 그 본산을 돌아다 보는 형국을 이름이라. 무정한 산맥도 그 근본을 잊지 아니하고 돌아다 보므로 그 지기가 매양 승하다 하나니라. 돌이켜 살펴보면 우주 만유는 허공의 근본에 있고 모든 유정은 각기 마음의 근본에 있고 모든 인류는 각기 조상의 근본에 있고 여러 단체는 그 단체의 창도자와 선진자들과 그 단체를 총괄하는 중앙의 근본에 있나니 우리 회상도 대종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각 지방과 각 기관은 중앙을 인하여 건립되어 있으므로 우리들은 항상 대종사와 선진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경모의 뜻을 길이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각 지방과 기관은 그 근본이 되는 중앙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받들고 협조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니라. 29.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본과 말은 둘이 아니며 선진과 후진이 둘이 아니며 중앙과 지방기관이 둘이 아니니 선진이 없으면 후진이 어찌 있으며 후진이 없으면 선진의 공로가 어찌 드러나며 중앙이 없으면 지방과 기관이 어찌 있으며 지방과 기관이 없으면 중앙이 어찌 그 계획을 실현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양 각자의 소원을 바라는 데에도 그 근본을 잘 살펴서 근본에 세울 것이요. 각자의 공부를 진행하는 데에도 근본을 잘 살펴서 근본되는 공부에 청진할 것이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각자의 처지를 잘 살펴서 선진자는 선진자의 임무를 다하고 후진자는 후진자의 도리를 다하며 부모 사장은 부모 사장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 제자는 자녀 제자의 의무를 다하여 각자 각자가 다 그 근본과 처지를 살펴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모든 일에 결함됨이 없을 것이나 발언이나 수행이 그 근본을 놓고 끝에 흐름이여 후진이 선진을 망각하고 지방과 기관이 중앙을 저버린다면 이는 본을 놓고 말을 취함이라. 그 사업이 성실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는 선진과 중앙이 후진과 기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익과 대우만을 바란다면 이는 본만 취하고 말을 놓는 것이라. 어찌 본과 말이 합치된 원만한 성과를 보리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일에 매양 그 근본과 초지를 잘 살펴서 서로 바탕하고 서로 의지하는 정신으로서 회상의 발전과 각자의 발언 성취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니라. 30.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로 버려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사업이니 항상 자기 맡은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사업을 두루 생각하라. 맡은 일에 구분이 있고 선후 대수는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을 무시하면 원만히 우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나니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전체 사업을 내 일같이 살펴야 참으로 큰 사업의 주인이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공도편 26장에서 3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36장 우리 회상 벚꽃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27. 대산종사 이동진화 열반기념제에서 추모하시기를. 회상의 새벽머리 동쪽이 진동하였어라. 순치 황제 복음의 출가 거룩할사 육타원 이동진화 종사여 왕가의 새각시 곱게 단장한 채 걸어서 만덕산을 찾았습니다. 한마음 돌려 바치고 올린 그 큰 서원 큰 신성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께 일관하셨고 상하 좌우로는 자비 어머니이셨네. 나에게는 부모의 위치였으나 영겁의 신맥을 가졌으니 그 신법 광대 무량하심이여 하늘에 솟고 땅에 퍼져 가득함이로다. 육근이 육진 중에 출입하되 물들지도 섞이지도 아니함이요 육합하였도다. 육도 자유하심이여 성자의 대불사로다. 나라의 서중백과 이모가 생명을 나누어 구국함이었으니 한국전쟁 시 살신성인으로 동지들을 구하셨네. 빛날 손 그 큰 공덕이여 긴 하늘 긴 땅 길이리라 길이리라. 28. 대산종사 양하운 대사모의 열반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생사는 가고 오는 것이니 일체 해탈하시고 인과는 주고받는 것이니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천지가 내 집이요 일체 생명이 내 권속이 되어 어디를 가나 넉넉한 곳이 되고 일체 중생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병을 이기는 데 있어서나 영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을 안정하고 일체를 해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이니 해탈을 제일 보배 삼으시고 안정을 제일 보배 삼으소서. 애착 탐착이 본래 적으셨지만 더욱더 없도록 하시어 일체 해탈 일체 안정하는 그 마음 그 소원만 가지시면 되나이다. 29. 대산종사 신도형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각사는 젊어서 갔으나 그 판국이 열애라. 열애의 깃털을 다 잡고 갔으므로 영생이 걱정 없나니 깨달을 각자가 명예로 내린 법호가 아니요 깨쳤기 때문이니라. 영가는 남이 없는 법의 근본자리를 깨쳐 얻었고 세지 않는 지혜의 도를 통달하였으니 일원 대도 영겁법자로 속히 갔다 속히 돌아와 미진한 큰 일을 다 이루기 바라노라. 30. 대산종사 백지명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천타원은 짧은 일생이나마 크게 살았고 법있게 잘 살았도다. 영천영지에 큰 광명과 큰 복록이 무량할 것을 믿고 모든 동지와 마음 아파하면서 축원하노니 불법의 힘을 빌려 생사의 바다를 뛰어넘고
불법의 힘을 빌려 인과의 끈을 다 풀지어다. 30일 대산종사 조전권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공해여 공해여 텅 비고 다복 찼음이여 거친 풍랑 반세기에 무력상도 꺾어버리고 남녀상도 꺾어버리고 명예상도 꺾어버려 시방을 내 살림 삼았도다. 새천지 열린 새 회상에 정녀도 제일 먼저 여자 전무 출신도 제일 먼저 여자 교무는 제2호로 새 역사의 장을 이루었도다. 공타원 종사여 하늘 땅 그 사람 되시기 서원에서 세세생생 이 회상 주인 되시어 도명 덕화하시고 만 중생 건지시는 운전사가 되소서.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자,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운동하고 와서 108배하고 사후한다 그랬죠. 사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요. 찬물로 가지고 여기서부터 끼얹어요.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아요. 뭐 영하 뭐 10도 넘, 가도요. 계속 지금 머리가 터져요. 그리고 이 온몸이 말입니다. 찬물로 촥 한 몇 번을 끼얹으면요. 이게 벌게지요. 그러면은요,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자극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극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자극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근데 또 이 강의 듣고요, 그냥 아무 뭐 하다가 또 뇌졸중 걸리는 건 모르겠네, 사람들. 그러지 맙시다요.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도록 해야 돼요. 한목에 그냥 딱 하다가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국을 키운다. 천하의 근도를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우리요, 적은 국에서 살지 맙시다. 좀 국을 키우자, 이 말이죠. 그래서요, 돈을 쓰는 것도 말이죠. 국을 키우는 대로 돈을 써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지금 이제 국 키우는 대로 돈을 좀 쓰려고 내가 지금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건 내가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는데 그 작정을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요. 교의품 2장을 공부하면서 국을 키워가지고 국을 키워서 우리가 말입니다. 참 큰 도를 실천하는 큰 도를 일상생활 작은 도에 작은 생각 작은 카테고리에 갇혀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큰 도를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거듭나자 하는 것을 강조해드리면서 이제 이 대목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의품 이제 3장이에요. 이제 3장인데 그 이제 3장은 이제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3장에. 예? 그래서 이제 그 3장에요. 어떻게 나온가? 광전이 여쭙기를 그랬죠? 광전이 여쭙기를. 어디 뭐라고 여쭙습니까?
1: 이론상과 유관과
0: 관계.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사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전이 등장합니다. 이제 광전. 근데 이제 박광전이죠. 전체적으로 하면요. 근데 이제 이건 빼고 이제 광전만 지금 그거는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박광전이 누구냐? 그게 대종사님 장남이셔요. 예. 다 장남이셔요. 장남이 이제 그래서 이제 속명은 뭔가 하면요. 속명은 길진이에요. 박길진 장남이세요. 이제 이분이 여기 이제 등장을 지금 하십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쌍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제 여쭈니까 그게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 네가 이제 큰 진리를 물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이 이제 시작이 그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숭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이제 대종경에 나와지는 인물도 지금 저 앞에 좀 했지만도요. 이제 지금 교의품에서 등장하는 인물로서는 첫 인물 아닙니까? 첫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이제 탄생을 언제 하시는가 하면 1915년. 15년이면은 이게 원기로는 몇 년입니까? 예. 원기 전 1년. 1년이에요, 1년요. 왜 그런가 하면 대각을 언제 하십니까, 대종사님께서? 16년에 하시죠? 그러니까 15년이죠? 15년에 이제. 그런데 이제 언제 지금 이제 탄생을 한 건 15년 8월 15일. 15일이 이제 탄생일이세요. 이제 우리 그 모친은 뭔가면요, 십타원 양하운. 모친은 십타원. 자, 십타원. 이 십타원이 어찌 됩니까? 대종사님 사모님이죠. 예, 예, 대종사님 사모님이죠. 근데 일타원에서부터, 일타원에서부터 나가죠. 일타원은 누굽니까? 아, 여러분 얘기했는데도 박사시와. 2타원 장적조, 3타원 최도와. 이게 뭔가면 우리 교단의 초기 교단의 대종사님을 봤던 3대 여걸이에요. 3대 여걸. 1대, 제1여걸이 뭔가 박사시와, 제2여걸이 뭔가 장적조, 그거 최도와.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갖고 1타원, 2타원, 3타원, 4타원, 5타원, 6타원, 7타원, 8타원까지 가죠. 이제 다 나오죠. 8타원까지 가갖고 10타원. 당신 사모님을 이제 10타원으로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갖고 양하운. 배웠습니까? 뵌 분 계세요? 어, 그렇지. 이제 선타원님은 뭐. 그렇죠. 요, 이제, 여 살아신 거 맞죠? 예.
2: 뚱뚱.
0: 예. 아, 그러셨구나.
2: 출상 때가 다 봤어요.
0: 예. 출상 때도 보고.
2: 아, 다 봤어요.
0: 그. 예, 그렇죠.
2: 그만시도 말씀 안
0: 하시고. 예, 말씀 잘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저도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 이제. 예. 제가 어떻게 된 거 하면요. 그, 저, 그런 게요. 대종사님, 참 사모님이시니까 교단에서 교단적으로 보고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지어드린 거예요. 집, 개화집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그때 일제시대 때니까 개화집을 하나 지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르셨어요. 그거 이제 우리 십타운 영하운 사모님께서요. 그거 이제 사르시는데 그 뒷집에 학림사라고 하는 제가 사감하는 학생들 기숙사가 그 뒷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 뒷집으로 살았다니까요. 제가요. 자, 그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양하운 사모님을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장남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태어나신 그 이제 장남인데, 이 지금요, 삼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아, 사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이제 이제 숭산. 그리고 이 여론의 호가 숭산이에요. 이제 숭산, 이제 박광전, 이제 종사님.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근데 여론이요, 7세 시에 한문서당을 다니세요. 7세 시에 한문서당. 7세 시대의 시의 한문서당.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 계시겠습니까? 영광. 영광이죠. 예, 영광이 계셨으니까 7세 시에 이제 한문서당을 다니시고, 보통학교를 들어가셔서 3학년에 익산으로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익산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그 이제 지금 저 집을 지금 지어드렸거든요. 지어드렸는데, 나중에요, 양하운 사모님 딱 열반 하셨잖아요. 열반 하시고 나니까 교단에서요, 지어준 집이라고 해가지고 딱 교단이 반납했어요. 자기가 안 삼았다니까 반납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로 쓰고 있는가 하면요, 교정 원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집을요, 양하운 사모님 살았던 그 집 교정 원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번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거 다 있으면서 당신이 혼자 밥에 잡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 양하운 사모님이요. 근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총부, 불법연구회죠, 그때요. 식당으로 점심 식사를 당신이 그냥 밥이 하기 싫었던가 식당으로 갔어요. 가니까는 대종사님께 딱 이렇게 보니까 당신 사모님이 오셨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신가 하면요. 하운이는 집에 가서 먹지. 조종사님이 이러셨대요. 하원이는 집에 가서 먹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아, 가서 밥 한 끼 먹는데, 점심 한 끼 먹는데, 우리 교단이요. 이렇게 갖고 형성된 교단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당신 사모님이 밥 한 끼 먹으러 왔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갔고요. 보통학교 때 이제 지금 익산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어서 이제 지금 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보통학교를 졸업하면 고등보통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등보통학교. 그게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제 보통학교에서 고등보통학교라고 이제. 그 고등보통, 어디를 가,로 진학을 했는가, 배재고등학교. 이 배재가요, 어디 재단입니까? 기독교 재단이에요. 청탄입니다.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다 진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진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뭐를 하시는가 하면요, 예배를 성실하게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독교의 신앙을 익히시는 거예요. 어리실 때.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종교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하나의 요소다, 이 말이죠. 이,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을 이제 지금 익히시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 배재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잖아요? 이분이요. 이제, 광견이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가시, 이제 그 대학을 가든가 하면 동경. 동경으로 지금 이제 유학을 지금 이제 가요. 유학을 지금 가는데, 그 유학의 그 학교가 이게 뭔 학교인가 하면요, 동양대학 예과, 동경에 있는 동양대학 예과 들어갔고, 정식으로 뭘 시작하는가 하면 철학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철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성인이세요. 정식으로 철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일본에는 저는요, 기독교가 별로 이제 없는 거 하는데, 이 지금 대학에, 동경대학에서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기독교를 전공하는 교수를 하나 만났어요. 교수를 만나가지고,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우리 숭사님이 물었다, 이 말이죠. 그 교수한테다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자, 관사님,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구만. 아, 그렇구나. 검정님은 내 마음속에. 맞아요. 내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그 신학자는 말이죠.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 신학자에게 물으니까, 나뭇잎을 하나 딱 따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신이다. 멋지죠? 나뭇잎을 하나 따가지고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요. 이 지금 동양대학에 가서 여자 하시면서요, 우리 숭사님이요, 참 이거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하고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그 학창 시절을 이렇게 이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졸업을 하시잖아요. 졸업을 딱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귀국을 하잖아요. 자, 귀국을 합니다. 그따가 이제 그 막 해방 이후에 1940 해방이 언제 됩니까? 1945년이죠. 45년 이제 46년. 1946년에 이때는, 아이, 그런 게요. 동양대학 이어 다닐 때 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화, 이제 숭사님에 대한 일화예요. 일화가 뭔가 하면 허리를 다쳤어요, 양반이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지금 동양대학을 다닐 때.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그때 허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로 하시는 거면 단전주.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벚꽃들도 피워주고 봄바람도 불어주고 분위기 다 잡아주고 봄은 할 거 다 했는데 이완천 시인의 니 뭐하노라는 시예요. 그러고 보니까 봄은 정말 해야 할 건 다 해줬는데요. 뭐 하느라 이제야 봄이 다 갔구나 하고 있을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월의 달력을 보니 그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또 당장 오늘 오후부터는 여름처럼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5월의 마지막 자락에서 얼마 남지 않은 봄의 기운을 조금 더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28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페퍼톤스 계절의 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절의 끝이자 어느새 5월의 마지막 주, 벌써 또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6월이면 진짜 뭐 그 달에서 느껴지는 기운부터가 벌써 여름에 완벽하게 발을 들인 그런 느낌이라서 아직은 봄이야. 봄이야. 봄이라고 우길 수 있는 건 진짜 정말 며칠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다행히 오늘 오전까지는 그래도 약간 좀 선선하다고 하니까 봄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 뭐 명분으로 남아 봄이다 라고 붙잡을 수 있는 이 5월도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남은 날들 야무지게 좀 누려보시고 즐겨보시고요. 오늘도 2부에는 우리 특화점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 생하니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짜염 준비하고 있고요. 목요일이니까요.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의 일상 속 소소한 행복들, 감사의 순간들은 언제일까요? 언제 그런 장면들을 마주하셨을까요? 저희에게 마음껏 자랑해 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673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연아씨 오늘도 꿀모닝입니다. 왜 꿀모닝이냐고요? 매일 아침 꿀물 한 잔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왠지 기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연아씨에게도 추천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꿀에 진짜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아침에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꿀물로 타먹으면 뭐 숟가락이랑 어디랑 남는 게 아깝다고 저희 아버지는 되게 오랜 기간 아침에 그냥 숟가락으로 꿀을 퍼서 한 숟갈씩 드셨거든요. 버섯 달인 물과 꿀 한 숟가락으로 아침을 대신하셨어요. 몇십 년을. 근데 진짜 좀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저희 집에서는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생각입니다. 저희의 생각입니다. 사하나오구님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한데 저희 집 딴 부자들은 빨리 에어컨 켜자고 성합니다. 5월부터 켜는 건 그렇지 않니 좀?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아 그래요 벌써부터요. 그러니까 5월부터 키면 사실 한번 켜면 끄기가 좀 어렵기도 하거니와 9월 초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덥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지금부터 켜면 진짜 5, 6, 7, 8, 9 너무 1년의 절반을 에어컨을 켜시는 건데 그 좀 그렇지 않아요? 가족분들이 선풍기를 활용해서 네 6월 중순까지는 못 견딜까요? 2월 초까지는 한번 버텨보실 수 있기를 화이팅입니다. 김광진, 동경소녀, 정예원, 칵테일 사랑 두 곡 듣고 올게요.

김광진의 동경소녀 정예원 칵테일 사랑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7시 1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8255 쓰시는 분께서 아침에는 이렇게나 선선한데 낮에는 꽤 덥다네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바뀌는 순간에는 진짜 봄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막 좀 계절을 넘나들면서 엄청 변화무쌍한 날씨가 되죠.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우산도 잘 챙기시고요. 오늘 새벽까지도 곳곳에 또 비 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들고 나오셨다가 이따가 쨍하고 더운 날씨에 두고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5680 뒷번호 쓰시는 분, 연아씨 모처럼 마음 맞는 친구들 4시 시간까지 딱 맞춰서 1박 2일로 동해 여행 갑니다. 탁 트임 받아보고 힐링하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허,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이야, 동해 여행이라니. 그것도 친구들끼리 또 이게 좀 시간 맞춰서 여행 가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5680님 힐링 제대로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슈프림 팀이에요. 두!

But have you ever met Jenny? It's Jenny. 슈프림팀의 Do 이어서 제니의 Like Jenny까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 김나영 봄내음보다 너를 전해드리고요.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대성의 유니버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잠시 후 리트가든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세 곡의 노래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자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라주신 신청곡들도 아마 다른 우리 특가정 청취자분들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면 6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6월 6일은 제70일의 현충일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개항하는데요. 이날은 조기를 개항하시는 날이에요. 기봉에서 태극기 뒷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아주시면 되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대문 또는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현충일 당일에 꼭 개항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아이들과 아침에 일어나서 태극기 개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우리 집에 태극기 없는 것 같은데 싶으시면 현충일 오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아이 갑자기 전해드리고 오늘 준비된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종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3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126 고객님께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당분간 카페인을 끊는 게 좋다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결과가 유유유유 마시면 안 된다니까 더 먹고 싶은 개구리 청개구리 심정을 노래로나마 달래봅니다 라며 보내주신 맨하탄 트랜스퍼 자바자이브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커피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5126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신청곡을 짜요. 오늘 신청곡은 5126님이 골라주셨어요.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까지 세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는데, 아, 카페인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인들에게는 밀가루 먹지 말라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무시무시한, 뭔가 피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오하나 이루님, 디카페인으로 어떻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123 아빠님이, 믹스커피 마시는 중인데, 죄송합니다요. 라고 하시면서, 아, 놀리시는 거예요! 아, 믹스커피 아침에 달달하니 너무 좋죠. 자, 2부 끝곡은 오늘의 터플럽 준비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3부 밥 퀴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8: 바삭해.
9: 맛있는 60개 치킨.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9: 맛있는 60개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9: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8: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1: 밥알 찹쌀떡의 원조.
12: 100년 앞변
11: 첨가물 없이 건강한
12: 100년 앞변
11: 30년 전통
12: 100년 앞변
11: 떡 선물 세트는
12: 100년 앞변
11: 1588-5678.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이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여러분과 요리의 재료를 맞춰보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방송 쿡방을 잠시 후에 들려드릴 건데요. 과연 이 쿡방의 주재료는 무엇인지, 어떤 재료가 등장하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아! 오늘의 재료는 이거로구나 눈치채셨다면 여러분만의 레시피들도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아, 그 재료로 이거 만들어 먹으면 요렇게 저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야무지게 맛있다. 아니면 오늘 전해드리는 쿡방에 아, 요 재료 킥으로 넣으면 진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롱. 여러분의 레시피나 꿀팁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오늘 아침 내가 찾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마음껏 마음껏 저희 얘기 자랑하셔도 되니까요.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아침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역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윤하 연애 조건 전해드리고 오늘의 밥 퀴즈 함께합니다.

섭접 박살을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국방 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퍼슬퍼슬한 하지땡땡을 간장으로 졸여서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반찬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땡땡은 깍둑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헹궈주세요. 여기에 설탕이랑 올리고당, 매실액을 한 큰술씩 넣고 섞어준 다음에 5분 정도 둘 건데요. 그럼 물을 따로 넣지 않아도 물기가 생기죠. 그럼 그대로 냄비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끓이다가 눌러붙지 않게 살살 뒤적여보는데요. 땡땡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간장을 넣고 약한 불에 졸여주면 끝! 마지막으로 통깨와 참기름으로 마무리하면 진짜 완성! 어때요? 쉽죠? 포슬포슬한 식감에 담백한 맛이 일품인 땡땡으로 든든한 한 끼 챙겨보세요. 오늘은 그냥 쪄먹기만 해도 너무 맛있는 땡땡으로 반찬 한 가지를 그냥 뚝딱 만들어봤는데요. 전, 튀김, 과자 등등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오늘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진짜 맛있을 때는 그냥 퍼슬퍼슬 쪄먹기만 해도 너무 구수하고 맛있죠. 자, 오늘의 땡땡은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1번 공자, 2번 맹자, 3번 노자, 4번 감자. 1번 공자, 2번 맹자, 3번 노자, 4번 감자.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법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슬포슬한 하지 땡땡을 간장으로 졸여서 맛있는 땡땡 조림을 뚝딱 만들어 봤습니다. 야,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쪄먹기만 해도 맛있지만 요 또 곳곳의 요리랑 안 어울리는 요리가 없잖아요. 이 재료가. 요거 넣어서 뭐 조림도 해먹고 튀김도 해먹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로 만든 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몇 봉을 네, 부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오늘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공자, 2번 맹자, 3번 노자, 4번 감자. 1번 공자, 2번 맹자, 3번 노자, 4번 감자.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땡땡 무엇인지 정답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입니다. 예.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떨어.

0: 산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뜨거운 감자의 고백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의 밥 퀴즈에서는 포슬포슬 하지 땡땡으로 조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옥수 사진관, 하지 감자, 엠플라잉의 뜨거운 감자, SES 감싸 안으며 일기예보에 자꾸자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4번 감자 였습니다. 그 종류도 많고 요리법도 참 많은 감자에는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다른 영양소들도 아주아주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데요. 혈압을 낮추는 칼륨과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은 물론이고요. 치아와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그리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비타민C도 풍부하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뛰어난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감자의 생즙을 관절염이나 통증을 억제하는 민간요법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다니까 제철을 맞아 더 맛있는 감자 놓치지 말고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감자로 어떤 요리에 드시는 걸 제일 좋아하실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장현민님은요. 감자조림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여름 반찬으로 참 좋죠. 맛있어요. 라고. 맞아요. 식어도 맛있고 차갑게 먹어도 맛있는 게 진짜 감자조림인 것 같아요. 이종행님. 정답 감자. 주말 농장에 심었는데 너무 늦게 심어서 망했어요. 라고. 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또 하나 배우는 거죠. 다음 농사 때는 아주 성공적인 감자 수확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960님 4번 감자. 오늘 월급날입니다. 아싸! 감자합니다! 사장님! 이라고. 아이 센스 있으신데요. 사장님 감자예요. 오늘도 모든 분들 파팅하세요. 보내주셨고요. 원하입구님 정답 감자.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특가정을 듣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라 그런지 오늘 아침은 다른 날보다 더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는 감자를 듬뿍 넣어서 감자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뒷번호 7407 쓰시는 분 정답은 4번 감자입니다. 버스 타고 가니까 문자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서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1731 뒷번호 쓰시는 분 감자요. 감자의 계절이 다가오네요. 저는 먹는 감자보다 꽃이 예뻐서 키운답니다. 하얀 감자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라고. 이게 사실 열매만 이렇게 먹는 채소나 이런 것들의 꽃이 어떤 모양인지 알 일이 잘 없잖아요. 감자꽃도 예쁘군요. 이게 어렸을 때 저는 그 방학 숙제로 무 키우는 걸 했었거든요. 무꽃도 진짜 엄청 예뻐요. 무꽃이 이렇게 예쁘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9603님 정답 4번 감자. 갑자기 감자하니까 감자전이 땡기네요. 친구들한테 콜 해야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만나야 될 텐데요. 네? 해가 뜨기 전에. 노은희님 몇 년 전 딸아이 출퇴근시키고 저도 출근길에 매일 듣다가 얼마 전부터 제가 다시 그 방향으로 출근하면서 다시 듣고 있어요. 아침마다 출근길 재충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향기나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노은희님. 0890님 도전 4번 감자. 감자는 얇게 썰어서 팩을 해도 좋잖아요. 아, 그렇죠. 좋죠. 햇볕 무지 많이 쓴 날 도전하세요. 애교가 문자에 뚝뚝 떨어지시네요. 원하이섭님 귀찮아서 감자채 볶음만 자주 했는데 오랜만에 조림도 해봐야겠어요. 아, 맞아요. 저희도 감자채 조림 주로 많이 먹는데 깍둑썰기에서 아주 그 짭조름하게 조린 감자조림. 요거 오늘 저도 먹고 싶네요. 어른들은 칼칼하게 애들은 달달하게. 어우 맛있겠네요. 5458님 정답은 바로바로 감자. 생각나네요.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감자국. 진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뚝딱 만들어주신 그 감자국. 멸치 몇 마리 넣어서 육수 만들고 마늘이랑 파 그게 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아이들 해줘도 그 엄마의 손맛이 안 나네요. 엄마는 저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MSG를 넣으셨던가 봅니다. 비 오는 날이라 그런지 더 생각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고향의 맛. 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792님 작은 알감자를 물엿에 재워서 수분을 뺀 다음 간장에 조리면 고기장 조림 저리 가라죠. 알감자 조림도 진짜 맛있는데 그 껍데기 쪼글쪼글해지게 조려서 어우 알감자 작은 알감자 한번 구해봐야겠는데요.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7169님 퍼슬퍼슬
하얀 분이 올라오게 짜낸 감자랑 옥수수랑 먹고 싶네요. 여기에 얼음 동동 미숫가루까지 여름의 맛 완성이에요. 오, 진짜 여름의 맛이네요. 0948님 날씨가 잔뜩 흐린 목요일이에요. 하지만 기분만은 상쾌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감자 포슬포슬 쪄먹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뒷번호 7169님 0948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015B예요. 시간.

0: 또.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2603 쓰시는 분. 기장이 좀 애매하다 싶은 바지가 있었는데 버릴까 수선해서 입을까 며칠을 고민하다 일단 맡겼거든요. 근데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긴 다르네요. 완전 인생 바지로 거듭났습니다. 편하기도 편한데 거기에 멋까지. 당분간은 이것만 입고 다닐 것 같네요. 바지 하나 건졌어요. 뒷번호 9219 쓰시는 분. 어제 정말 하루 종일 무지무지 바빴어요. 점심도 시간이 없어서 외근 나간 김에 대충 때우고요. 퇴근길엔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네요. 그래도 덕분에 오늘은 좀 한가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열일한 나 칭찬해. 수고했다. 백두경님, 오후가 기다려지는 오늘. 중화요리랑 제가 한 갈치조림과 명태찜을 바꿔먹기로 한 날이에요. 벌써부터 맛난 요리 먹을 생각에 신이 나요. 간짜장, 양장피, 사천탕수육. 다음엔 뭐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유, 메뉴만 불러주셨는데 저까지 행복해지네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들을 오늘도 함께 공유했고요. 솔지의 처음 그 느낌처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과 사탕, 애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임재범의 비상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미용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생각대로 딱딱 일이 풀리지 않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글쎄요, 살아온 날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요?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온 행운도 많을 텐데 그런 일들은 반짝 기쁘고 많은 것 같아요. 노력 없이 얻어진 행운의 감사함도 잠시고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적되는 화가 있죠. 사람마다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살아온 날 더하기 빼기 하나하나 다 해보면 그리 미치는 셈은 아닐 거예요. 다행이다 싶게 우리가 잊어버린 행운이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왁스 럭키.